0: 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한국과 중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중 우호 동협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那今天呢，我们将为各位介绍韩中友好同行协会呢7月开展的各项活动。首先，韩中友好同行协会与镇安县家庭中心签署了业务合作谅解备忘录，双方约定未来将共同推进文化交流以及助力移民稳定融入本地社区的各类项目，继续深化合作关系。其次，协会呢在镇安县多元文化中心节开设了中国文化体验。展位通过以美甲艺术呈现中国传统文化的体验项目，众多本地居民与多元文化家庭得以自然接触，并感受中国文化的魅力。这场以亲身体验促进相互理解、拉近彼此距离的活动，成为了一段有意义而深远的经历。那么随后啊，协会参与了全北地区劳动者研讨会，平台劳动者。是自由职业者以及特殊雇佣劳动者齐聚一堂，共同探讨一线工作面临的困难与政策的改进方向。那么，韩中友好同行协会会员呢，也以笔译、口译、自由者、职业者代表的身份，传递了改善劳动的环境、完善相关制度的诉求。与会者对彼此的困境深表共情，共同呼吁出台政策，打造更优良的劳动环境。之后呢，协会举办由协会工作人员、志愿者以及会员家属啊，共同参与夏季研讨会，参与者共进晚餐。那么，孩童体验溪水活动，共同度过了沟通交流、凝聚共识的美好时光。那此外呢，参会人员还就协会下半年的运营方向与发展规划交换了意见，共同为后续活动开展做好筹备。那么本次呢，我们还有一则喜讯报道啊。那韩中友好同行协会呢，共有2名会员成功选入2026年泉州的全球推广团。本次全球推广团项目计划，从居住在泉州的外籍人士与本地高校留学生中遴选共计10名成员，承担向海内外宣传泉州旅游、文化、节庆、美食、体验等多元的文化职责。那么入选的协会会员啊，未来将亲自探访泉州各类旅游资源，通过个人社交平台以韩语、中文等母语制作宣传内容，向世界推进泉州的独特魅力。那在此呢，我们向当选泉州全球大使的这2位会员啊，表示衷心的祝贺，期待各位能够向更多的中国群众介绍我们泉州各处潜藏的魅力，吸引更多的游客到全罗北道自治州，体现我们当地的文化。那未来呢，韩中友好同行协会将持续助力移民稳定定居，持续发展和连接中韩两国文化交流的桥梁与作用，全力打造与本地社区共同成长的行业协会。以上就是本次韩中友好同行协会的全部活动动态。
0: 청취자여러분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 유학생의 한국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딱딱하게 유학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항에서 숙소까지 어떻게 가는지,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왜 갑자기 긴장했는지, 그리고 떡볶이를 먹고 왜 물을 3컵이나 마셨는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1: 对，今天呢，不是这个论文答辩的现场啊，也不是什么留学的说明会，我们其实聊的是更真实、更有画面感的留学生活。那刚来韩国时的紧张和慢慢适应后的成就感，生活和文化的差异，还有快毕业时那种又开心又不舍的复杂心情。
0: 그래서오늘방송제목도새롭게준비를했습니다。캐리어속한국생활。중국어로는行李箱里的中国입니다。유학생의캐리어안에는 옷과 책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긴장, 설렘, 가족의 걱정, 친구의 응원, 그리고 언젠가 추억이 될 만한 순간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1: 那今天呢，我们就打开这只留学生行李箱，看看里面都装着哪些故事。首先介绍第一位嘉宾，正在韩国继续留学生活的莫欣。莫欣，你好，那请和听众朋友们打个招呼吧。
2: 안녕하세요。저는현재한국에서공부하고생활하고있는모신입니다。오늘한중통행라디오에출연하게되어반갑습니다。제가지금직접 경험하고 있는 유학생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또한 분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중국 유학생 여이판 씨입니다. 이제 한국 유학생활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3: 大家好，我是姚一凡，现在正准备毕业。回头看这几年在韩国的生活，有辛苦，也有很多珍贵的经历。今天很高兴能和大家一起聊一聊，也分享一些自己的真实感受。
1: 那一位正在留学的途中啊，一位即将毕业出发，两个阶段放在一起，就像是一部留学连续剧。第一集是我是谁，我在哪儿，公交车往哪儿开；最后一集是论文改完了吗，答辩准备好了吗，未来去哪里。
0: 맞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기억, 한국과 중국의 생활 문화 차이, 유학 생활 속에서 겪었던 여러 경험들,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졸업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那我们也希望正在收听节目的中国留学生朋友们，可以在这里这些故事里找到共鸣，也希望未来准备来韩国留学的朋友们能通过今天的节目啊，更真实的了解在韩国学习和生活的样子。
0: 유학생활의첫 날은 누구에게나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건강의 공기, 낯선 안내판. 들려오는 한국어,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했구나 하는 마음까지요. 처음 도착하는 공항, 낯선 거리,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까지 여러 감정이 함께 있었을 텐데요. 무신 씨,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2: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디를 가든 한국어만 들으고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어를 거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물건을 사는 일, 학교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등조사처럼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1: 那这个感觉啊，很多留学生都懂，在自己国家呢是很日常的一件事情。那到了外国呢，就会感觉到变得很困难。比如说像咱们坐公交、买东西、去学校啊、办理手续，明明都不是些什么很大的事情啊，但是因为语言不通，就会在心里感觉到琢磨很久、准备很久。然后买一张交通卡啊，本来是很小的事情，但是因为听不懂，然后就这个感觉呢，就好像是在参加这个小型的考试。
3: 是的，我特别能理解。其实我刚来韩国的时候，印象最深的也是那种对一切都充满未知的感觉。拖着沉重的行李来到一个全新的国家，周围的环境、语言、学校手续、住宿问题、外国人登陆证以及银行卡办理，这些事情都需要一点一点摸索。那时候既期待即将开始的留学生活，也难免会感到紧张和不安。现在想想，刚开始最难的其实不是某一件具体的事情，而是如何在陌生的环境中重新建立自己的生活节奏。
0: 생활 리듬을 다시 만든다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유학은 학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 시간, 길 찾는 방식,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까지 모두 새로 배우는 일이니까요.
1: 那重新建立生活节奏呢，这个说法啊很准确，因为留学呢不只是换一个学校，也像是把原来熟悉的生活方式呢全部都全新再重新梳理一遍，吃饭、交通、学习、交朋友，甚至是去哪里买生活用品，都要慢慢摸索。原来啊，在国内很自然的事情呢，到了国外都需要重新学习。
0: 그런데 낯선 시간을 지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익숙해지는 때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꼭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혼자 해냈을 때, 아, 나도 조금씩 적응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모신 씨는 어때요?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은 순간이 있었나요?
2: 네, 저도 처음으로 혼자 한국어를 문제를 해결했을 때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학교 행정실에 가서 필요한 서류에 대한 문의해야 하는데 한국어가 아직 서툴려서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고 용기를 내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원하는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오는 순간 정말 뿌듯하고 나도 조금씩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생겼습니다. 그 경험은 지금도 제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 那其实很多时候啊，让人有成就感的，并不是什么特别大的事情，可能是第一次自己办好了手续，第一次听懂了一条重要的通知，第一次一个人解决了原本不会处理的问题。虽然都是些小事啊，但做成之后就会觉得好像比刚来的时候更从容了一点。
0: 야위판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처음으로 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3: 有的，不过对我来说，适应并不是突然变得很会说韩语，而是慢慢学会了在韩语不太好的情况下，怎么把事情尽量办明白。比如去银行办银行卡，去饭店点餐，或者自己去理发店剪头发之类的小事，我还是会紧张，怕自己听不懂，怕事情办不好。后来我会提前把想问的问题写好，或者用翻译软件准备一下。实在不确定的时候，也会请朋友帮忙。
1: 事情办完以后，我会觉得虽然过程不容易，但至少我又完成了一件以前觉得很难的事情。那留学生的成就感啊，有时候真的不是一个特别大的成功啊，就是第一次呢自己办好手续，第一次听得懂通知，第一次没有做错车，都会觉得今天的我好像比昨天更强了一点。那刚来的朋友，如果现在还觉得很慌，请不要着急，你不是适应的慢，你只是在慢慢加载韩国生活的新系统。
0: 맞습니다. 유학생활의 적응은 큰 변화 하나가 작은 성공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해결하고 내일 하나 더 알아가고 그렇게 어느새 한국 생활의 리듬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버스 노선 하나, 학교 공지 하나, 편의점 계잔대 질문 하나도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런 순간들을 지나면서 어느새 아, 나도 여기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1: 那所以刚来韩国的朋友们啊，不要因为一次两次的听不懂、说不清、办不好事情，就马上的否定自己。留学生活呢，不是一天之内可以适应的，它更像是慢慢熟悉一座城市，慢慢从认识自己的一段过程。今天不会的事情，可能下个月就会变成很自然的事情。那么，我们上面啊说到文化差异，那很多人呢就可能会先想到语言、价值观这些比较大的话题啊，但是 真正开始在韩国生活以后才会发现，最先感受到差异的往往是一些很具体、很日常的小事，比如说吃饭、倒垃圾、预约、乘坐公共交通，甚至是和别人说话、表达请求的方式，都会让人感觉到两国生活习惯的不同。那么，伊凡啊，你最先想到的差异是什么呢？
3: 我最先想到的是垃圾分类。 一般垃圾、食物垃圾、塑料、纸箱、瓶子，每一种都要分开。刚来的时候，我真的分不太清楚，尤其是塑料瓶上的标签要撕掉，纸箱上的胶带也要拆下来，餐饮盒子也需要冲洗，这些细节一开始完全不知道。刚开始我总是担心自己扔错，后来在韩国同学的指导之下，才一点一点学会。现在回头看，这些小事情其实也是适应韩国生活的一部分。
0: 맞아요. 쓰레기 분리 배출은 많은 중국 여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접하는 생활 필수 과목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복잡하고 헷갈리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오히려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이 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됩니다. 말하자면 토픽 시험보다 먼저 만나는 생활 시험일 수도 있겠네요.
1: 对，那垃圾分类啊，就像是留学的生活入门考试。这个题目不难，但细节很多。做对了以后呢，就会突然有一种很朴素的成就感。那除了垃圾分类以外，韩国的预约文化也很明显。莫欣，你有没有感受到？
2: 네맞습니다저는한국의예약문화도매우인상깊었습니다병원이나미용실은물론이고일부식당도미리예약을해야하는경우가많았습니다처음에는그냥가면안되나라는생각이들기도했습니다하지만시간이지나면서예약을하면일정을더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고서비스를제공하는쪽과이용하는쪽모두더잘준비할수있다는점을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지금은예약문화의장점많이느끼고있습니다
1: 那韩国的预约文化啊，对留学生来说，常常呢还有一个隐藏的关卡。打电话呢，很多人发信息还可以，但是一听到要打电话预约啊，这个心里难免要紧张。那不是等到语言完全熟练之后才开始生活，而是在语言还不够完美的情况下，大家呢一边摸索，一边找到适合自己的方式和方法。
0: 맞아요전화예약은작은발표시험처럼느껴질때가있죠그래도한번성공하면오늘한국어레벨이1올라갔다는기분이들수가있죠처음에는왜이렇게미리예약을해야하지라고느낄수는있지만익숙해지면시간관리가더편해지는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
1: 那除了这些生活规则以外啊饮食文化也是很多留学生都会明显感受到差异的部分一凡你刚来韩国的时候对韩国的食物适应度怎么样呢
3: 我一开始觉得韩国菜很新奇但是因为我不太能吃辣所以其实有点不太适应像 kimchi jjigae, tteokbokki 这些对我来说一开始还是有点刺激的那时候就会特别想念中国菜比如妈妈做的饭菜热腾腾的早饭夜市小吃等等尤其是在学习压力大的时候或者很累的时候就会特别想念熟悉的味道不过很有意思的是在韩国生活久了以后韩国食物也慢慢变成了自己生活的一部分刚开始觉得辣的东西后来也会慢慢习惯有时候还挺想念便利店的食物学校附近常去的餐店也会变成留学生活里边的记忆
0: 맞아요음식은단순히배를채우는것이아니라기억과감정이함께담겨있는것같습니다어떤음식을먹고싶다는마음안에는사실고향가족예전에익숙했던생활에대한그리움도함께있는것같아요
1: 那没错啊对于留学生来说呢食物有时候是一种安慰啊刚开始会想念咱们家乡的味道后来呢在韩国生活久了又会对韩国常吃的食物产生熟悉感也许这就是留学生活特别的地方那两个地方的味道和记忆慢慢的都会留在自己的心里留学生呢真的很神奇啊在韩国呢想念中国菜然后回中国以后呢又会想念韩国的便利店和学校门口的那些店然后胃也开始变成双语胃
0: 좋은말입니다위도사실이중언어가되는군요한국에있을때는고향음식이그립고다시중국에가면한국에서자주먹던음식이떠오르는것도유학생들만의특별한경험인것같습니다두곳의생활이조금씩자기안에함께남게되는것이죠
1: 那文化差异开始呢，可能会让人感觉到很陌生啊。但时间久了以后，人也会在这种差异里面找到自己的生活方式。除了生活习惯以外，人际关系和沟通方式也是留学生很容易感受到的变化部分。那莫欣啊，你在韩国生活的时候呢，在交朋友或者是与人沟通的方面，有没有感觉到和以前有一些什么不太一样呢？
2: 저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원래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 실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조심스러웠고 대부분은 다른 분들이 먼저 다가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라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시지만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데에는 역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원래 서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0: 새로운 환경에서는 언어의 낯설뿐만 아니라 관계의 낯섦도 함께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처음에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1: 是的呢，朋友关系呢，确实不能像下载文件一样一秒一秒的完成啊。尤其是在异国，语言距离感，然后表达方式呢，都需要慢慢的适应。可也正因为慢，真正变亲近的时候呢，就会变得格外珍贵。其实呢，很多留学生刚到一个新环境的时候啊，不只是要适应语言和生活规则，也要慢慢理解人与人之间的距离感、相处方式和表达方式。
0: 그럼 무신 씨는 한국에서 친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나요?
2: 네,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려서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어학당 선배님들이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학교 친구들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같이 확인해 준 적이 많았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아니기보다 길을 알려주거나 공지 내용을 같이 봐주거나 필요한 말을 대신 확인해 주는 작은 도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작은 도움이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1: 那人在异国他乡的时候，小小的善意就会被放大。可能只是朋友帮你翻译的一句话，陪你去一个不熟悉的地方，或是你心情不好时一起吃的一顿饭，但这些都会让人觉得还好，我不是一个人在这里。
3: 我也有这种感觉。留学生活里最温暖的瞬间，不一定是特别大的事情，有时候是老师的一句鼓励，朋友的一次陪伴，或者有人愿意耐心听你把不流利的话说完，这些都会成为继续坚持下去的力量。
0: 그렇죠. 유학 생활은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과의 작은 연결 속에서 이어지는 시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문화 차이는 처음에는 다르다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도 있구나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활도 조금씩 조금씩 넓어지는 것이겠죠?
1: 那接下来我们轻松一点，聊聊留学生活里那些当时很慌，但是后来想起却又很好笑的小插曲。短暂的音乐之后呢，我们进入留学生笑着回看瞬间。

0: 那接下来的这些故事呢，正在韩国生活的朋友听了可能也会很想笑啊，也可能会说：“这不就是我吗？”
1: 로신 씨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2: 저는 처음에 오립양에서 물건을 샀던 일을 생각납니다. 계산할 때 직원분께서 뭔가 필요한지 멤버십 적립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그 당시에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이 나오는 계속 내내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까지 모두 동의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당황스럽고 긴장했지만 지금 다시 보면 한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적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0: 那这个真的很真实啊，很多留学生呢都有네네自动的回复模式。那对方说的太快时，大脑还在翻译第一音一句，这个嘴呢已经开始先说네了。那刚来韩国的时候呢，最怕的就是对方突然问一句没有准备过的话，明明只是结个账、付个钱，但是一下子听到好几个问题，就紧张的只能说네了。
1: 너무 재밌다, 진짜. 자동 응답 모드죠. 그런데 그런 실수도 지나고 나면 한국 생활의 첫 추억이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 상황인데도 언어가 낯설면 갑자기 어려운 시험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도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那一凡，你也有过类似的情况吗？
3: 当然啦，刚来韩国的时候去咖啡店，本来觉得点杯咖啡应该是件很简单的事情，结果店员一下子问了好几个问题，比如杯子大小，要不要额外加料，是在店里喝还是打包带走。我一紧张就有点跟不上，最后拿到手的饮料和自己想象的不太一样，现在回头看觉得还挺好笑的，但当时真的会觉得连点一杯咖啡都需要鼓起勇气。
1: 카페 주문은 실전 한국어입니다. 아이스로 드릴까요? 드시고 가세요. 정리하시겠어요? 이세 문장을 통과하면 생활 한국어 1단계 합격입니다.
0: 那还有很多留学生啊，都会有坐错车的经历，因为韩国交通和地铁线路一开始看起来还是很复杂的，有时候方向坐反了，或者是坐过站了，结果本来是20分钟的路程，变成1个小时。那一帆，你有没有有过坐错公交车的这种经历呢？
3: 有的，我刚来韩国的时候也坐错过车，印象比较深的一次是地铁换乘的时候走错了方向，结果越坐离目的地越远，那时候真的很慌，一直看手机地图确认路线。后来慢慢熟悉以后，反而觉得这也是刚来韩国时一定会有的经历过程。
0: 坐反方向的时候啊，心里呢会从应该快到了吧，变成我怎么离目标越来越远。不过是换个角度看的话，也算是免费城市观光，只是心跳有点快。
1: 처음에는 길을 잃는 것도 큰일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참 열심히 적응하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잃었던 경험도 결국은 내가 새로운 공간을 배우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0: 那除此之外啊，在饮食方面有没有印象深刻的经历呢？那莫欣，听说你有一个和 떡볶이 有关的故事，是吗？讲一下。
2: 네. 저는 매운 음식과 관련된 기억도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떡볶이가 그렇게 매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한입 먹자마자 너무 매워서 계속 물만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만 얼굴이 빨개져서 조금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매운 음식이 익숙해지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잘 먹게 된것 같습니다.
0: 那韩国朋友说不太辣的时候啊，留学生一定要多一次确认一次，因为每个人对辣的目标的标准啊是真的不一样。有些人嘴里的一点儿也不辣，对另外一个人来说可能已经是火警级别的了。也正是通过这些小小的经历，大家慢慢了解韩国饮食文化，也一点一点的适应了这里的生活。
1: 네, 음식 하나에서도 서로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한국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도 생기는 것 같아요.
0: 那除了这些生活里的小插曲，留学期间也应该有一些让你们觉得温暖的事瞬间，不是特别大的事情，但是会让人觉得哦，还好，我不是一个人在这里。
2: 저는 학교에서 필요한 절차를 잘 몰랐다고 했을 때 친구가 같이 확인해 주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사실 그 친구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었어도 이지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혼자 다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가 아직 서두렸는데 어학관 선배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며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배려와 도움 덕분에 저는 조금씩 적응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3: 我也觉得留学生活里最温暖的瞬间往往不是很大的事情，有时候是朋友帮你翻译一句话，陪你去一个不熟悉的地方，或者你心情不好的时候一起吃顿饭。人在异国他乡，这些看似很小的善意都会被放大很多，也会成为支撑自己继续走下去的力量。考试期间或者论文准备很辛苦的时候，朋友们一起吃饭的时间也让我觉得很温暖。特别的话不一定很多，但是有人一起坐下来吃一顿饭，心里就会 轻松一点。
1: 그렇죠. 유학생활은 혼자 해내야 하는 부분도 있죠.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따뜻함 속에서 이어지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안에서도 사실은 낯섦, 실수, 도움, 그리고 성장의 과정이 함께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那留学生活里的小插曲看起来只是笑话，但背后其实呢都有适应和成长。第一次听不懂，第一次坐错车，第一次被辣到说不出话，都是我们在这里认真生活过的证据。行李箱里装着不仅仅只是我们的衣服和书啊，也装着这些小小的尴尬和后来会笑出来的回忆。
1: 맞습니다. 하지만 유학생활이 항상 웃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힘들고 외로운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무신 씨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느껴졌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2: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역시 언어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한국어를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조용한 공지 사항을 보거나 행정실에 가서 문의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많이 긴장했습니다. 혹시 제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아닌가 또는 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도 저에게는 큰 도전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0: 这个感觉呢，真的很真实啊！语言不只是会不会说的问题，它会影响到生活里的每一个部分。听不懂通知，就会担心错过重要的事情；表达不清楚，就会害怕事情办不好。时间久了，人也会变得很累，小事也会变得慢慢有压力。
3: 我也觉得语言压力很大，尤其是刚来的时候，很多事情都要自己处理。但韩语又不够好，那种感觉不是单纯的不方便，而是会让人觉得自己好像什么都做不好。有时候明明是一件小事，但因为听不懂、说不清，就会变得特别有压力。
1: 그럴 때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담도 함께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순간들은 어떻게 버티셨나요?
2: 처음에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구들께서 물어보거나 미리 번역기를 이용해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한 뒤에 가면 훨씬 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 하자는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부담도 줄여듣고 자신감도 조금씩 생겨갔습니다.
3: 那这点很重要啊，很多留学生刚开始就会觉得什么都需要自己解决，不能麻烦别人。但其实呢，人在国外生活，学会求助呢，也是一种能力。不是所有事情都需要一个人扛下来。留学生的生存技能包里，除了翻译软件、地图软件，还有一个很重要的东西——开口问一句。没错，我也是后来才慢慢学会这一点。刚开始遇到问题的时候，会不好意思问别人，怕给别人添麻烦。但后来发现，其实很多朋友都愿意帮忙。 比如看不懂通知的时候问一句，不知道熟悉怎么做的时候，请朋友帮忙确认一下，这样心里会踏实很多。
1: 네, 도움을 받는 것도 유학생활에서 중요한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유학생들에게는 외로움이나 향수병도 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는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是的，那留学生的孤独感啊，有时候是不是一直很强烈？ 但是呢，这个感觉呢，更像是突然而来的。比如说，下课回到住的地方，房间里很安静。节假日呢，看到别人和家人在一起啊，然后呢，或者是自己身体不舒服的时候，就会很想家。
2: 네, 맞습니다. 바쁠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시간이 생기거나 혼자 식사를 할 때면 가끔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며 있다 보니 힘든 일이 생겨도 바로 곁에서 외로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3: 我也有这种感觉。白天的时候还好，一旦到了晚上或者节假日的时候，就会突然很想家。有时候只是想吃家里的一顿饭，或者想听家里人说几句话。那种时候就会觉得，原来留学不只是距离上的远，也是一种心理上的距离。
1: 그럼 외로움을 느낄 때 두 분은 보통 어떻게 마음을 달래셨나요?
2: 저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가능하면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또 가끔은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전환하기도 합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제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고 기분을 한변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3: 我后来发现，让自己走出去也很重要。心情不好的时候，如果一直待在房间里，反而会越想越多。所以我有时候会去运动，比如散步、慢跑，或者去学校附近走一走。周末有时间的话，也会和朋友去附近的地方短途旅行，看一看不同的风景，换一个环境。虽然问题不会一下子全部解决，但出去走一走，活动一下身体。
0: 那心情也会轻松很多，也会觉得自己又重新获得了一点力量。说的很有道理，很多时候心情低落的时候啊，人越是待在一个地方，想法反而越容易困住自己。出去走一走，运动一下，或者换一个环境，虽然不能立刻解决所有的问题，但至少能让自己的状态慢慢的松动起来。其实留学生活里啊，很多坚持也正是从这些小小的调整开始的。맞습니다.
1: 유학생활에서 버틴다는 것은 꼭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몸과 마음을 조금

0: 말씀을 들으니 졸업이라는 순간이 단순히 끝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동안의 시간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성장의 일부가 된 것이죠. 그동안 익숙해진 학교, 친구들, 자주 갔던 길과 공간을 떠올리면 아쉬움도 생기고 앞으로의 길을 생각하며 설렘과 걱정도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1: 人在经历的时候啊，可能会觉得累、忙、压力大，但等到快要结束的时候，才会发现原来那些普通的日子呢，都变成了回忆。一凡，毕业前最舍不得的是什么？
2: 我觉得最舍不得的可能是这几天慢慢熟悉起来的生活，比如学校附近常走过的路、经常吃饭的地方、朋友们一起聊天的时间，还有一些很普通的日常。以前觉得这些只是每天都会发生的小事，但是快毕业的时候，反而会觉得它们弥足珍贵。
0: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건보다도 매일 반복되던 평범한 일상이 나중에는 가장 기억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자주 걷던 길, 자주 가던 식당, 함께 공부했던 공간들이 모두 유학생활의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一方面觉得终于坚持到这里了，那另一方面呢，又会觉得好像还有很多事情没来得及做。你会有这种感觉吗？
2: 会有的，我一方面觉得终于快毕业了，心里会有一种完成大事的感觉，但另一方面也会觉得时间过得太快了，好像还有很多地方没有去过，还有很多话没有和朋友好好说，还有一些事情还没来得及认真感受，所以毕业前的心情并不是单纯的开心，而是开心、舍不得、紧张和期待都混在一起。
0: 맞아요.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할때더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1: 那如果现在可以对当时的自己说一句话，你最想说的是什么？
2: 我想对刚来的自己说，不必紧张，不必害怕，更不要因为一开始做不好就否定自己。刚开始遇到一点小事就很慌张，韩语说不利索就很紧张，这都很正常。慢慢来就可以了。虽然有些路走得不容易，但最后会发现自己真的比想象中更勇敢。
0: 정말 따뜻한 말인 것 같습니다. 처음 유학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말이 유학생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现在呢，我们的节目啊也慢慢的接近尾声了。最后这一部分，我想请两位嘉宾啊，正在韩国的留学生，或者是准备来韩国的留学朋友们说几句话。一凡，先从你开始吧。
2: 我想说，刚开始感到不安、迷茫，甚至觉得自己适应得很慢，其实都不是失败。留学生活不是一下子就能进入到状态的，它本来就是一个不断试错、不断调整自己的过程。语言听不懂，事情办得不顺利，偶尔觉得孤单，这些经历在当时可能会让人感到很受挫，但回头看，正是这些时刻让我们一点一点学会独立，也更清楚地认识自己。所以，不要因为一开始做得不够好，就急着否定自己，给自己一点时间，允许自己慢慢来。
1: 我觉得这句话应该会给很多留学生有很大的心理安慰。
2: 对，其实每个人的节奏都不一样，有的人语言进步得快一点，有的人适应生活快一点，有的人需要更长的时间，这些都没有关系，重要的是不要一个人把所有的压力都放在心里，遇到困难的时候可以问朋友、问老师，也可以向学校或者身边的人求助。学会求助不是软弱，而是在异国生活中很重要的一种能力。
0: 그럼 이어서 우신 씨는 지금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후배 유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3: 후배 유학생들에게 전하는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찾는 것도 어렵고, 한국어로 말하는 것도 어렵고, 아주 작은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라도 새롭게 배우다면, 그것만으로도 것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 일을 혼자만 견디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1: 那很多时候啊留学生呢不是突然变得很强而是在每天一点一点的小事情里面慢慢变得独立总之能在异国他乡认真生活就本身已经很不容易了
3: 네, 맞습니다. 유학 생활은 대로 혼자 버텨야 하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나누고 경험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외로움도 훨씬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느리고 괜찮고 가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도 멈추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0: 좋은 말씀입니다. 하루하루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2: 我还想说，希望大家可以好好珍惜在韩国的时间。人在经历的时候，可能会觉得每天都很忙很累，很多事情都只是普通的日常。但等到快毕业的时候，才发现那些普通的日常其实很珍贵。日常生活中发生的点点滴滴，都会变成以后很重要的回忆。
1: 可能现在正在经历的时候不一定能马上的感受到，但是回头看呢，会发现自己真的走过了一段很特别、很特别的路。
0: 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유학생활의 여러 모습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낯선과 불안, 생활 속 문화 차이, 재미있는 에피소드,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졸업을 앞둔 마음까지 모두 유학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也希望呢今天的节目能让正在在韩国生活中的中国留学生朋友们感受到一点小共鸣。你经历的迷茫、紧张、孤独，并不是只有你一个人才有。你一点点完成的小事，也都是属于你的成长。
0: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함께해주신 무신 씨, 여유판 씨에게 다시 감사드립니다. 무신 씨,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저도 제 역생활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시간을 소중한 여기며 잘 생활하고 싶습니다.
1: 一帆，也谢谢你。最后再和听众朋友们说一句吧。
2: 谢谢今天邀请我来到节目，也希望所有正在韩国留学的朋友们能够照顾好自己，慢慢走好自己的路。
1: 那感谢各位听众朋友的陪伴与收听，愿每一位在异国努力生活的朋友都能遇见温暖的人，找到自己的节奏，走向属于自己的下一段旅程。
0: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한중동해 라디오 사회자 유아신이었습니다.
1: 我是浩南，那我们下次节目再见。
0: 감사합니다.
1: 再见。
0: 再见。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어서오세요. 대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왕비 27년 전통 대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본 방송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 마이크 온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 인후청소년센터 방과후 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작한 교육 결과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후청소년 라디오 방송 진행을 맡은 전현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청소년이 함께 모여 우리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가수의 노래를 자주 듣고 있나요? 기분이 좋을 때 신나게 따라 부르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힘들 때 조용히 위로가 되어주는 노래도 있습니다. 같은 노래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운 추억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남기도 한데요. 가수의 목소리와 음악을 좋아하다 보면 그 가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고 자연스럽게 다른 노래까지 찾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0: 자, 먼저 이 시간 함께 자리하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저는 소형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국승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도 다르고 좋아하는 가수에도 다를 텐데요. 친구가 좋아하는 가수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가수나 노래를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가수의 이름과 노래를 소개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가수와 음악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볼게요. 자,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질문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이고 그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이무진이고요. 그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가수만의 음악하는 방법이라든지 목소리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한국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새드스빗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가수만의 특별한 가사랑 또 그만의 노래 스타일이 있어요. 목소리라든지 기타 연주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좋아하는 가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한다고 이야기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면 어떤 가수라고 소개하고 싶나요? 가수의 음악 장르, 목소리 특징, 활동 모습, 대표곡 등을 중심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일단 목소리의 특징은 약간 사람들을 홀리는 약간 그런 목소리를 하고 있고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있고요. 대표곡으로는 데뷔곡인 신호등이 있습니다.
0: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아무래도 이 가수만의 이 사드스빈만의 좀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살짝 몽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목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특징은 기타를 되게 잘 쳐요. 그다음에 활동 모습은 아직 파괴된 지는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잘 활동하고 있는 것 같고 대표곡은 카세트 테이프라는 뜻의 카세트카나? 아니면 밤이라는 뜻의 니츠? 그런 게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러분이 소개한 가수의 노래를 직접 찾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아하는 가수에게는 여러 곡의 노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자주 듣거나 특별하게 느껴지는 노래가 있을 텐데 세 번째 질문이에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중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이고 그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나 노래와 관련된 추억이 있다면 함께 얘기해 주세요.
2: 제가 좋아하는 이무진의 노래 중에서 청춘만화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이 노래를 좋아한 이유는 제목에서 나와 있다시피 약간 청춘이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청소년들에게는 좀 청춘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에 청춘이 또 담겨져 있고 또 그걸 가사에서 좀 잘 소화시켜갖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좋아하는 이 새드스빗의 노래는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를 딱 꼽기 힘들다. 긴 한데 일단은 저는 밤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그 기타 도입부가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후렴구를 되게 깔끔하게 잘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사도 이제 한번 번역을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번역을 해서 보면 되게 좋은 가사에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에는 멜로디나 리듬도 있지만 마음에 와닿는 가사도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표현하기 어렸던 마음을 노래 가사가 대신 말해주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중에 한 곡을 선정하고 그 노래의 가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좋아하는 가수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 가사도 괜찮아요. 특히 기억에 남거나 마음에 와닿는 가사는 어떤 부분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눈이 오잖아 이고요. 이 가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한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이 이제 사귀는 중에 이제 막 눈이 내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를 이제 둘이 같이 눈을 맞았는데 이제 결국엔 둘이 헤어지고 나서 이제 따로 사는데 딱 그때 헤어지고 나서 좀 있다가 눈이 내리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눈이 내리는데 그 전에 사귀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노래입니다.
0: 일단은 제가 이 Sad Speech란 가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아까 히트곡으로 말한 카세트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는 그거예요. 그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카세트 테이프 아래서 너와 나 아래라는 뜻에 가지고 있는 가사인데, 일단은 이 가사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가사는 솔직히 별 상관없는데, 이 부분에서 이 가수가 노래를 되게 좋게 불러가지고 이쪽 부분을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각자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국수님과 이건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가수를 주제로 각자가 좋아하는 가수와 그 이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수의 매력,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와 가사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힘든 순간에는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노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노래를 처음 들었던 순간과 당시의 감정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도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왜 좋아하는지, 어떤 가수가 마음에 들었는지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후청소년센터 라디오 방송의 전현수였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후청소년센터 라디오 방송 진행을 맡은 공예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청소년이 함께 모여 우리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꿈입니다. 여러분은 꿈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은 의사, 선생님, 운동 선수처럼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계여행을 떠나는 것, 자신만의 책을 출간하는 것,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꿈은 사람마다 모습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아직 꿈을 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꿈이 여러 번 바뀐 사람도 있을 텐데요. 어쩌면 꿈은 한번 정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정답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앞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꿈은 무엇인지,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먼저 이 시간 함께 자리하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전 옹골 중에 다니고 있는 3학년 공예리입니다.
2: 저는 옹골 중에 다니고 있는 허지윤입니다.
3: 저는 옹골 중 다니고 있는 김다은입니다.
4: 전 아준 중에 다니고 있는 2학년 김하율입니다.
5: 저는 수양 중에 다니고 있는 3학년 최하윤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꿈이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꿈이 미래의 직업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도 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꿈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막연하게나마 지금 떠오르는 꿈의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좋아하는 일이나 관심 있는 분야,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일을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2: 저의 꿈은 체육교사입니다.
3: 제 꿈은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4: 제 꿈은 소방관입니다.
5: 제 꿈은 도라에몽입니다.
0: 네, 다들 너무 좋은 꿈이네요. 저의 꿈은 유치원 교사입니다. 각자의 꿈에 관해 소개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일과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씩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꿈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의 꿈을 갖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제가 이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신체 활동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3: 제가 이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애니메이션의 움직임 동작이 신기하게 느껴져서 애니메이션 감독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4: 제가 소방관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도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5: 제가 도라에몽이 되고 싶은 이유는 도라에몽은 소원을 이룰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오, 다들 꿈을 갖게 된 이유가 정말 특별하고 멋지네요. 제가 유치원 교사라는 꿈을 갖게 된 이유는요.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유치원 관련 영상을 보는데 내가 이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면 행복할 것 같아서입니다. 네, 각자가 꿈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체육 시간에 열심히 체육을 하며 신체를 단련하고 있고 미래의 임명고시를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3: 제가 제 꿈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은 1에서 3초 정도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있습니다.
4: 소방관이 되기 위해 하는 노력은 소방 공무원 채용 시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5: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 하고 있는 건 지금 도라에몽 주머니에 뭐가 많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하고 싶어서 보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0: 우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는요, 아직 잘 모르겠어서 시도해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한다고 하면 유치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아이들에 관한 걸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신의 롤모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롤모델은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의 꿈과 관련된 롤모델일 수도 있고 꿈과는 관련 없지만 닮고 싶은 롤모델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2: 저의 롤모델은 오상욱입니다. 그 이유는 운동선수이기도 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탑을 찍고 얼굴도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3: 제 롤모델은 신카이 마코토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스즈메의 문단 속 날씨의 아이, 너의 이름은 등이 있습니다. 제 롤모델인 이유는 작화 하나가 다 깊어 보이고 캐릭터의 감정이 급히 와닿기 때문에 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4: 제 롤모델은 4학년 때 만난 소방관 분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과 놀다가 손바닥을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소방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한 소방관 분께서 구급차에서 소독약을 갖고 와 정성껏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멋있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로 저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서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5: 제 롤모델은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노진구인데요. 롤모델이 노진구인 이유는 그 도라에몽은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진구는 도라에몽이 아닌데도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0: 오, 다들 멋지고 좋은 분들이시네요. 저의 롤모델은 바로 오은영 박사님이십니다. 방송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맞춤 솔루션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저 역시 박사님처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잘 케어하고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오은영 박사님을 저의 롤모델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각자의 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허지윤님과 김다은, 김하율, 차효윤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은 꿈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은 미래에 갖고 싶은 직업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꿈을 찾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꿈이 아직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꿈은 빨리 정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 한번 정한 꿈을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꿈이 생길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꿈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천천히 생각해보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자신의 꿈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모든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는 청소년 센터 라디오의 방송의 공예린이었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는 청소년센터 라디오 방송 진행을 맡은 신은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청소년이 모여 우리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를 가장 많이 듣고 있나요? 등교길이나 하굣길에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를 듣기도 하고 새로운 무대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이돌은 이제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가수를 넘어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과 패션, 춤, 팬덤 활동은 물론이고 아이돌이 전하는 말이나 행동이 청소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히 좋아하는 아이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각자가 경험하고 생각한 아이돌 문화에 관해 편안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아이돌 문화입니다.

0: 먼저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분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는 전주 동중학교 3학년 이수연입니다.
0: 저는 아중중 2학년 신은솔입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노래가 좋아서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멋진 춤과 무대에 반하기도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터뷰에서 보여준 솔직하고 재미있는 모습을 보고 팬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같은 아이돌을 좋아하더라도 솔직하게 된 계기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자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소개하고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을 소개해주세요. 아이돌의 이름과 데뷔 날짜, 데뷔곡 등 기본적인 정보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1: 저는 세븐틴을 좋아하는데요. 2015년 5월 26일에 데뷔를 했고, 데뷔곡은 아낀다와 샤이닝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유는 13명이 다 각자의 특징이 뚜렷하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0: 저는 보이넥스트도어라는 그룹을 좋아하는데요. 데뷔 날짜는 2023년 5월 30일이고, 데뷔곡은 돌아버리겠다, One and Only입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잘생겨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이돌을 처음 좋아하게 된 계기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노래를 우연히 들었거나 무대 영상을 보았거나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좋아하게 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처음 관심을 갖게 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이돌을 좋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1: 이제 저는 원래 트로트를 좋아했지만 언니가 계속 세븐틴 노래와 예능을 봐서 어느 순간 빠져들게 됐습니다.
0: 저는 인스타 알고리즘에 떠서 노래를 듣고 보고 작화를 보고 무대 영상을 보고 하다 보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돌을 좋아하다 보면 멋지고 좋은 모습도 많이 발견하지만 한편으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장점 또는 긍정적으로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팬으로서 아쉽게 느껴지는 점이나 단점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1: 긍정적인 점은 노력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아쉬운 점은 불규칙한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0: 저는 장점은 일단 멤버들이 직접 곡 작업과 퍼포먼스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0: 하고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이름을 알리는 팬들도 있는데요. 팬들이 아이돌을 응원하는 방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1: 세븐틴 음악법 중에 13명의 이름을 나의 순서대로 말하고 또 다시 역순으로 13명 전체를 말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0: 저는 보넥도 팬들이 콘서트나 음악방송 현장에서 보넥도 특유의 유쾌하고 에너제틱한 터질 듯한 목소리로 떼창과 응원법을 외치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을 최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을 좋아하더라도 무대 위의 모습, 평소의 성격, 멤버들을 대하는 태도처럼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할 텐데요. 여러분은 최애 어떤 모습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노래와 춤, 외모, 성격, 말투, 팬을 대하는 태도 등이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솔로곡 부를 때와 본업에 충실할 때, 예능에서 활약할 때, 귀여운 모습을 보일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0: 저는 음악에 대해 진지하고 열정 넘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무대 아래서 멤버들끼리 장난치고 팬들에게 일상을 공유할 때 무해하고 친근한 동네 친구 같은 모습을 모두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노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노래 제목을 소개하고 그 노래를 자주 듣는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1: 저는 돌고 돌아, 같이 가요, 청춘창가, 바람개비, 캠프파이어, 포옹, 어른아이, 울고 싶지 않아, 민들레, 휴지통, 7시에 들어줘, 파이팅 해야지를 가장 많이 듣고요. 이유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가사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거의 모든 작곡을 우지가 해서 더 좋기도 합니다.
0: 저는 이번 신곡 바이럴 톡톡톡, 작년 신곡 오늘만 I love you입니다. 이 이유는 이번 신곡은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그렇기도 하고 오늘만 I love you는 멤버들의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아이돌 문화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유시연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이돌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과 노래는 서로 다르지만 아이돌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위로와 힘을 받는다는 점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새로운 노래와 무대를 기다리는 시간, 친구들과 아이돌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팬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돌 문화는 가수와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아이돌의 음악과 활동을 즐겁게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하고 지나친 경쟁이나 비난은 피하는 성숙한 팬 문화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가장 많이 듣는 노래를 떠올려 보셨나요? 특별히 좋아하는 아이돌이 없더라도 서로 다른 취향과 문화를 이해해보는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후청소년센터 라디오 방송의 쉬는 소리였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 마이크 온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 인후청소년센터 방과후 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작한 교육 결과물입니다.

한 번쯤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그리운 시절 누구나 다 있지 않나요? 저는 휴대폰 없던 어린 시절 집 전화로 친구 집에 전화를 걸고 누구야 놀자 하던 때가 그립네요. 친구들과 내가 좋아했던 음악, 드라마, 게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밤을 새워도 모자랐죠.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며 아무 걱정 없이 놀던 그때를 재현해 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 보고 싶은 시절은 언제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기는 그리운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타임머신입니다.

2000년 첫 노벨평화상 시상식. 그 주인공은 연금과 투호, 그리고 납치와 사형 선고를 이겨내고 민주주의 꽃을 피운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0: 첫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일한 타임머신 진행자 유일한입니다. 첫 곡으로 보내드린 노래는 DJ DOC의 Run to You였습니다. 추억의 이 노래와 앞서 짧은 뉴스를 틀어드려서 알아차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2000년도 어디쯤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도로 온 이유는 오늘의 게스트가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광란의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다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첫 게스트를 위해 2000년에서 시작합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랑 초, 중, 고를 함께 다녔습니다. 분명 저와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렇지만 이분의 경험을 듣고 있으면 내가 좀 너무 재미없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경험들이 다채롭고 재미있습니다. 유행의 한복판에 항상 이분이 서 있고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힙함의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효자동 깜장 닭가슴 효자동 깜장
1: 그냥 너무 긴데
0: 괜찮아요. 효자동 네. 깜장 닭가슴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효자동 깜장 닭가슴살입니다.
0: 닉네임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이걸 지었는지.
1: 요새 이걸 닉네임 짓는 게 유행이에요. 그 자기가 사는 동, 지금 입고 있는 옷 색깔, 그리고 방금 먹은 음식을 해가지고 제가 효자동에 살거든요. 네. 그래서 효자동 깜장 닭가슴살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네네. 너무 길어서 이게 말할 때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편하게 하겠습니다.
0: 예,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오늘 게스트 한 번 더 오셨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을지문덕이 오늘 닉네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을지문덕님 어서 오세요. 을지문덕님은 닉네임이 왜 을지문덕인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2: 오늘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저희 초등학교 학생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때 별명으로 네.
0: 초등학교 때 별명이 을지문덕이었다.
1: 별명이 왜 이렇게 다크한 뭐지? 장군이세요?
2: 아니, 저희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0: 원래 그랬죠. 이름 때는.
2: 가지고 별명
0: 네, 이름으로 네. 많이 뭐 지었어 가지고
2: 제 본명을 밝힐 순 없지만 네. 이름에 을자가 들어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네,
0: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2: 존경합니다, 을지.
0: 네. 그러면은 오늘은 어쨌든 을지문덕님 오셨고 네. 그다음에 우리 효자동 깜장 닭가슴살님 제가 발음이 또 꼬일 수 있으니까 네. 일단 그런지, 간단하게 네. 닭가슴살님 어떠신지.
1: 네, 좋아요. 요새 닭가슴살 약간 무지성으로 먹고 있어가지고. 아. 네, 살 빼려고 닭가슴살 먹고 있어서 다이어트.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도로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93년생 동갑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를 저희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한번 옛날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로 여러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닭가슴살님.
1: 네네.
0: 가장 생각나는 네. 그 시절을 생각하면
2: 떠오르는
0: 첫 번째 에피소드?
1: 첫 번째 에피소드?
0: 있나요? 뭐 아니면 네. 물건이어도 되고 노래여도 물건. 되고.
1: 제가 어렸을 지금이랑은 다르게 어렸을 때는 되게 외향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맨날 그때가 좀 사춘기가 일찍 왔었나봐요. 초등학교 때.
0: 초등학교
1: 그래서 저학년. 이제 저학년 때? 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랑 많이 싸우잖아요. 사춘기 때는. 네. 그래서 집을 나가겠다. 오.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20층 아파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집을 그럼 나가라. 그래서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벤치에 앉아있다가
0: 집 앞
1: 밥 먹을 시간 돼서 다시 들어갔던 기억이 있고
0: 그때 어머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1: 그냥 배고파서 집에 들어갔더니 밥을 주셨습니다.
0: 아, 그러고 다행입니다.
1: 그 시절에 되게 그 문구점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 맨날 문구점 가면은 그 500원짜리 작은 책을 팔아요. 그 약간 무서운 이야기 뭐 그런 거 이제 했는데 그때 빨간 마스크가 유행이었거든요.
0: 아, 맞아. 빨간 마스크였어, 우리 때.
1: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읽고 무서워서 학교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맨날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이터 가서 탈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탈출 게임, 네. 저도 알아요. 이때, 그래서, 이때는 그 게임이 진짜 유행했었잖아요.
1: 맞아요. 그때 하고 탈출 이러고 이제 하면은.
0: 술래가 한 명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니, 술래가 한 발로, 한 발로 다녔던 것 같아요.
2: 아~
0: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뭐 미끄럼틀 막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2: 아, 그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뭐 안전구역이라 그래서 거기 가면 괜찮고
0: 맞아요, 맞아요.
2: 그래? 야, 듣다 보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네.
0: 오, 맞아요. 그럼 혹시 제일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뭐가 있어요?
1: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은 저는 그때 포켓몬스터를 네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그 노래 아시잖아요. 그 피카츄라 이츄 바이리코 오보기 그거랑 그
0: 맨 마지막 시작이야.
1: 아 그게 시작할 때 예. 포켓몬 빵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포켓몬 빵에서 띠부띠부실 그거 모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한 몇 년 전에도 포켓몬스터 빵 그때 유행이어서 맞아. 그때 편의점 가면 맨날 없더라고요.
0: 예전에 한번 그 뉴스 본적 있어요. 그 포켓몬 빵 사겠다고 줄 엄청 서가지고 꽤 근래에 다시 유행했던 그 기억이 나요.
1: 네.
2: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닭가슴살님이 저희가 대학생 때쯤에 포켓몬 고 해서 그 게임이 굉장히
0: 맞아.
2: 저한테 전파하셔가지고 네. 제가 같이 네. 휴대폰 들고 네. 길거리를 야, 포켓몬 잡으려고
1: 그래서 그때 데이터가 하루 만에 없어져가지고 10기가 쓰고 있었는데 데이터 하루 만에 다 써가지고 포켓몬 고 못했던 기억이 요새 지금도 하는 친구들
0: 해요.
1: 많아요. 그래서
0: 제 주변 친구, 네. 제 주변에 최근에 결혼해서 신혼여행 간 친구가 있는데 신혼여행을 로마로 갔거든요. 거기서 포켓몬고 했다.
1: 아, 거기는 그 건물이 많아가지고 그 로마 유적지가 많아서 그 맞아요. 포켓스탑이 많겠네요.
0: 특히 희귀한 포켓몬들 많이 거기서 출몰한다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그걸 했다고. 네.
1: 그러니까 제가 그 뭐지 이게 포켓스탑이 하는 지역마다 그 뭐 몬스터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최근이 아니구나. 그때 여름에 덕진공원 가면은 네. 잉어킹이 진짜 많이 잡혀요.
0: 그래서 잉어킹이 나왔나요?
1: 네, 덕진공원이라서 그래서 잉어킹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냐뇽을 잡으려고 망냐뇽? 되게 노력했는데 못 잡아서. 아무튼 그리고 뮤츠 아세요?
2: 전설의 몬스터.
1: 네, 전설의 몬스터도 이제
0: 맞아요.
1: 포켓몬스터 빵에서 그 뮤츠가 나오면 그걸 사람들이 당근에 5만 원에 팔던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0: 엄청 귀한 거구나.
1: 네.
0: 아니
1: 포켓몬 빵이 뭐 2천 얼마, 천 얼마인데 뮤츠 하나에 5만 원에 팔던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0: 저희가 포켓몬 1세대죠? 저희가 봤던 애니메이션.
1: 그런 거. 네, 맞아요, 맞아요.
0: 지금도 포켓몬스터가 방영을 하나요? 그건 내가 알아봐야겠고.
1: 근데 제 친척 동생, 예, 제 친척 동생들이 06년생들이 있는데 걔네도 포켓몬스터를 봤는데 이제 저희가 아는 몬스터 이름이랑 좀 많이 다른 애들 알고 있더라고요.
0: 많이 진화된 애들인 것 같긴 한데.
1: 맞아요. 되게 특이하게 생긴 몬스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전처럼 약간 그런 귀여운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이제 포켓몬스터가 저희 어릴 때는 안 보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2: 네. 근데 잠깐만요. 네. 디제이님 안 보셨잖아요.
0: 아니요. 저는
2: 포켓몬스터 보셨어요?
0: 저는 포켓몬스터를 왜 좋아하냐면 네. 제가 그게 4시에 구몬학습을 했어요.
1: 아 맞다. 학습지 얘기도 하면 또 빠질 수 없죠.
0: 네. 구몬학습을 했는데 그거 끝나면 항상 포켓몬스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방 튀어나가가지고 포켓몬스터 보고 그러고 이제 뒤이어 매직키드 마술인가?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어서 봤어서 저는 포켓몬스터를 봤습니다. 게임도 했어요? 포켓몬스터 게임.
1: 게임 뭐가 있었어요?
0: 옛날에 그게 무슨 게임이지? 아, 그 뭘로 했던지 기억은 잘은 안 나는데 컴퓨터였나? 근데 그 포켓몬 그 박사 집 가가지고 거기서 뭘 얻고 나가서 뭐 풀숲으로 나가가지고 포켓몬 잡고 뭐 그런 게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포켓몬 고랑 비슷하네요.
2: 근데 그게 초창기 게임인
0: 초창기.
2: 저희 때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네. 근데 저는 포켓몬스터도 진짜 물론 좋아했지만 저희가 딱 8살 때 나온 디지몬 어드벤처.
3: 아, 빼놓을 수 없죠.
2: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저녁에 방송을 하는데 저한테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은 이제 다른 만화를 본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맨날 저희 둘이 싸우니까 그럼 번갈아 가면서 봐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맥이 흐름이 끊기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땐 넉살이 좋았나 봐요. 그게 저녁 시간에 했는데 제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거 보려고.
3: 디지몬 보려고?
2: 네. 디지몬 어드벤처 보려고 친구 집을 저녁 시간에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항상 저녁 먹을 시간이었거든요. 친구네 가족들은 저녁을 먹고 있죠. 근데 저 혼자 받을 수 없으니까.
3: 아, 남의 집 가서. 네.
1: 남의 집에서 밥을.
2: 가서 저녁 먹으면서 보는. 그걸 이제 몇 번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안 되겠다. 그냥 집에서 봐라, 제발.
0: 혹시 그때 봤던. 그 저녁에 네. 식사를 제공하고 TV를 제공했던 그 친구분에게 한마디 해주실래요? 듣고 있을 수 있잖아요.
2: 아 진짜 그랬다면 이게 너무 제가 전학 가면서 연락이 다 끊겼는데 그때 사실 너무 고마웠고 덕분에 끝까지 결말까지 볼 수 있었다라는 거.
3: 어린 시절을 지켜줘서 고맙다. 네, 아. 그러면은 최애 캐릭터 하나씩만 얘기해볼까요? 포켓몬스터 하나, 디지몬 하나.
1: 저는 제 최애 캐릭터는 네. 저는 그냥 당연히 피카츄 좋아하고요.
3: 피카츄.
1: 네, 그때 피카츄 인형도 막 살 정도로 그래서 피카츄 좋아하고 피카츄랑 파이리?
3: 파이리.
1: 파이리도 좋아하고 근데 저는 거기 나오는 포켓몬 다 좋아해가지고
3: 뭔가 그 포켓몬들의 좋아. 매력이 뭐였어요?
1: 되게 귀엽고 또 캐릭 각자 개성도 있고 뭐랄까 그 반려동물 같은 느낌이랄까? 그냥 같이 이제 지우랑 피카츄랑 같이 모험을 다니면서 그 포켓몬 친구들을 모으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게 되게 그냥 좋아 보였어요.
3: 그래요?
1: 네.
3: 그러면은 을지문덕님의 디지몬, 네. 최애 디지몬?
2: 저도 다 좋아하는데, 파당몬.
3: 파당몬?
2: 네. 왜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3: 걔 핑크색 아니에요?
2: 아닙니다.
1: 파랑색.
2: 주황색이에요. 이분들 뭐 맞다. 하시는 거예요?
3: 파당몬?
2: 아, 디지몬 그 어드벤처 안 봤다.
1: 불라있는.
2: 아니에요.
3: 나 봤는데.
2: 아니, 지금 그, 닭가슴살님이 말씀하신 그 뿔라내는 파피몬.
3: 파피몬?
2: 네.
3: 핑크색은요?
2: 핑크색
3: 새처럼 생기네.
2: 아, 걔가 쉬라몬인가?
3: 나 걔 좋아했던 것 같은데.
2: 아. 저는 왜냐면 파당몬이 그 디지몬 어드벤처도 포켓몬스터들처럼 진화를 하잖아요.
3: 네.
2: 나중에 되게 멋지게 파당몬 진화를 하거든요. 약간
1: 엔젤몬으로 진화한다고.
2: 오, 맞죠.
3: 아, 네. 엔젤몬 그 약간 날개 달린
2: 아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맞아요.
3: 아, 그 네. 남자 주인공 네. 동생 거 아니에요? 동생?
2: 리키가 테일이 동생이었나요? 사실 저 완전히 기억나진 않아요. 네.
3: 왜냐면 그 날개 달린 그 수호신 같이 네. 생겼던 그 디지몬이 네.
2: 맞아요.
3: 그 동생 거였던 걸로 기억나요. 동생
2: 나이가 디지몬. 어리긴 했죠. 왜냐면 지금 주인공이 8명이잖아요. 디지몬 어드벤처는 그 초등학생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3: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추억의 네. 그 노래 한번 들어봐야죠.
2: 어떤 노래?
1: 어떤 노래?
2: 텔레파시로 알려주셨나요?
3: 한번 골라보실래요? 뭐 포켓몬스터 노래 네. 아니면은 디지몬 노래
2: 네.
3: 골라보시면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1: 전 디지몬 노래 좋아해요.
3: 그럼 디지몬 어드벤처의 OST죠. 버터플라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

0: 디지몬 어드벤처 버터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어릴 때 유행했던 드라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대표적인 드라마 풀하우스. 와 파리의 연인이 있죠.
1: 내용이 다들 기억이 나세요, 근데? 저희 너무 어렸을 때잖아요, 사실.
2: 그냥 그때 노래랑 약간 그거를 볼 때가 여름이어서 지금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봤던 드라마에 약간 그런 게 생각나는 파리의 연인도.
0: 그러면은 풀하우스 OST를 한번 일단 듣고 올까요?
1: 아, 좋아요.
0: 한번 들어보고 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들어볼게요.

0: 자, 음악, 뭐였지? 아, 풀하우스 OST 처음 그 자리에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저것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반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 사실,
2: 그래.
1: 네, 좀
0: 약간,
1: 어색했어.
0: 이게 뭔가 라디오 방송이라고, 이게.
1: 예의 차리느라고.
0: 존댓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꼬이는 게 있어서 차라리 우리 그냥 수다 떨듯이 옛날 얘기하자.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럼 지금부터 반말로 한번 가볼게. 어차피 우리
2: 오,
0: 다
2: 그래.
0: 친구잖아.
2: 알았어.
0: 알지? 더 어색한 거 알지? 더 어색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1: 왜 이렇게 고도 어색해? 네. 아, 응.
0: 우리가, 지금 풀하우스랑 파리 연인을 준비를 했단 말이지?
1: 저는 근데 사실
0: 반말로 해줘.
1: 제가 또 저는 막 예의를 차려야 된다는 강박증에 근데 나는 둘다 드라마 내용 사실 잘 생각은 안 나거든.
0: 그치, 우리 완전 8살, 몇 살지?
1: 이게 2004년도에 둘
0: 4년.
1: 다 방영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11살,
0: 11살.
1: 12살 뭐
0: 좀
1: 이때쯤이어가지고
0: 어리긴 했네.
1: 근데 그나마 좀 기억이 난다 하면 나는 파리의
0: 파리
1: 연인.
0: 연인.
2: 그때 유행했던 그런 유행어들 있잖아요. 애기야
1: 그치.
2: 가자. 맞아.
1: 맞아.
0: 애기야 가자 그거 김동건? 아 이동건?
1: 아니, 그건 주인공.
2: 박신양이지.
0: 아, 박신양.
1: 그
0: 맞아.
1: 한태주 씨였던 것 같아.
0: 극중 이름이?
1: 극중의
0: 극중 이름이
1: 이름이
0: 한태주.
1: 한태주 씨.
0: 아, 맞아. 박신양. 내가 진짜 팬이거든, 박신양.
1: 거짓말하지 마세요.
0: 진짜 리얼로.
1: 아니, 근데.
0: 진짜 진짜 팬이야.
1: 근데 지금 배역 이름을 기억 못했다고?
2: 아, 이것도 있다.
0: 그건 좀 그렇긴
2: 이
0: 한데.
2: 안에, 이 안에 너 있다. 그게
0: 이동건.
2: 왜 말을
1: 이동건이지.
2: 못해? 이 여자가, 저 남자가 내 남자다.
0: 왜 말을
2: 저
0: 못해?
2: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애기야, 가자. 이랬던 것 같은데.
0: 생각난다.
1: 이게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 옷가게 같은 데서 뭐 마주쳤는데, 약간 여자 주인공이 주눅 들어 있으니까 왜 말을 못해 하면서 애기야 가자 막간 뭐 이런 박력 있게 왜냐면 그 아시 알지 그 시절에 남자 주인공들이 다좀 까칠하면서도
0: 약간 화나 있고
2: 약간 태토 느낌
1: 그치
0: 맞아 태토 느낌
1: 지금 안하무이네 지금 같으면 전혀 먹히지 않을
0: 맞아 맞아
1: 스타일 나쁜 남자
0: 나쁜
1: 스타일
0: 남자
2: 그리고
0: 그때는 그렇게
2: 항상
0: 생겼지
2: 재벌 항상 남자는 재벌이고
0: 맞아
2: 여자는 뭔가 평민이어서 그 둘의 사랑
0: 약간
2: 이루어질 수 없는
0: 신데렐라 스토리
2: 그런 사랑 근데
0: 그게 풀하우스에서도 똑같아
2: 맞아
0: 풀하우스에서 보면은 내가 최근에 이제 다시 보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엄청 유명한 대스타 영화배우 그게 정지훈 씨 지금 비 그분이고 송혜교 씨가 작가 지망생 그래서 그 뭐 신분이라고 하기 좀 멀어
1: 작가지망생이었구나.
0: 그렇지만 그런 갭 차이가 나는 거지
2: 맞아.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고.
1: 아, 고졸 출신의 작가지망생.
0: 그래서 나도
2: 아,
0: 계속
2: 근데?
0: 보면은 정지훈 씨가 계속 화가 나 있어.
2: 근데 약간 그러면서 은근히 챙겨줘. 맞아. 약간 츤데레 스타일이고.
0: 맞아.
1: 그건 기억나. 나는 개그 콘서트는 진짜 잘 챙겨봤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유명한 드라마
0: 패러디 무조건 했지.
1: 패러디를 무조건 했잖아. 그 뭐지? BC의 엄청 파인
0: 가슴골까지 이렇게
1: 브이넥
0: 내려오는.
1: 니트 저럴 거면 왜 입으셨을까? 이거는 그건 기억나. 내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2: 그 시절 패션이 좀 많이
0: 맞아.
2: 패션 암흑기라고 해가지고
0: 암흑기였어,
2: 그
0: 그때?
2: 패션 암흑기가 딱 그때여서 그 송혜교 씨가 볼레로를 입었는데
0: 아,
1: 볼레로
2: 그때
1: 오랜만이다.
2: 볼레로가 유행이었는데 그것도 진짜 색깔도 엄청 다양해 막
0: 맞아, 형형색색 되게 화려하더라.
2: 막 민트색 막 핫핑크 막 근데 그때도 그 송혜교 머리가 유행이었는데
0: 맞아, 이게
2: 그
0: 옆으로
2: 옆으로
0: 묶는.
2: 묶은 그 약간 아가타 강아지 모양 그
0: 빈,
2: 머리끈 되게
0: 맞아,
2: 삥
0: 어릴 때.
2: 유행이어가지고 그거 친구들이 많이 따라했던 기억이 나고
0: 맞아, 어릴 때그 아가타 저기 머리끈을 했던 기억이 있어.
1: 근데 그 당시엔 이게 진짜 예뻐 보였을 거 아니야, 우리 눈에도. 근데 지금
0: 그치
1: 보면 이 유행만은 약간 안 돌아오길
2: 근데 지금 약간 그 시절 패션이
0: 다시 돌아오나?
2: 조금 Y2K인가?
0: Y2K,
2: 그래가지고 약간 좀 비슷한데 좀 다르게 돌아와가지고
0: 요즘은 어떤 스타일이야?
2: 요새 막
0: Y2K랑 비슷하지만 완전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1: 아까 닭가슴살 님이 우리 중에 가장 힙합 패션을 잘
0: 맞아 제일 잘 알잖아.
2: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게
1: 어쩔 수 없다뇨.
2: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제가 다 학교를 다시 다니는데 거기 친구들이 이제 05년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연령을 아우를 수밖에 없어요.
1: 잠깐만요.
2: 모든 유행어를 아우를 수밖에 없는 게
0: 굉장하다.
1: 그 파리의 연인과 풀하우스는 아예 그 이후에 태어난다는
2: 그 거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1: 또 젊은 감각이 젊은 감각 이러면 너무
2: 젊은 감각은 굉장히 말은 젊은데 되게
0: 멘트가
2: 어르신 멘트가. 어르신 말투네.
1: 왜 이러지?
2: 근데 근데 저는 이때 드라마가 되게 스토리가 엄청 탄탄해서 지금 드라마들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 스토리가 탄탄했어.
1: 그게 제 생각에 옛날에 드라마는 되게 길지 않았나요? 막 20부작.
0: 30부작? 기본 20부작이었어.
1: 그러니까 그 인물들의 감정선이 쭉 이어지는데 맞아. 요새는 사실 되게 짧잖아요. 10부작, 12부작 이런 드라마도 있으니까.
2: 그리고 엄청 극단적이고 막.
0: 맞아. 옛날 드라마들이 그런 설정들이 되게 극단적인 게 많았어.
1: 드라마. 뭐 내용에 대해서 고이 떠는 게 없긴 한데.
0: 아, 풀하우스에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명장면.
2: 명장면?
0: 내가 기억난다기보다는 내가 찾아봤고 좀 요즘
1: 요새
0: 다시
1: 아까 다시 보게
0: 되는 게 곰새마리.
2: 어 맞아요. 그 곰새마리.
1: 아, 여자 주인공이 그
0: 송혜교 씨가 곰새마리를 이렇게 부르면서 맞아. 귀엽게 춤을 추는 그 장면.
1: 들으니까 나도 기억난다.
0: 내가 이거를 뉴스에서 찾아봤는데 이 풀하우스가 나오기 전 송혜교 씨가 출연했던 그런 드라마들. 가을 동화 같은 거. 그러니까 청순 가련 이미지. 엄청 슬픈 여주인공의 역할을 하다가 풀하우스에서 엄청나게 발랄하고 되게 당차고 그런 새로운 매력을 보여줬다는 기사를 봤었거든. 그래서 더 그런 장면들이 지금까지 회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2: 그 정지훈이 송혜교랑 계약 결혼을 맺고 신혼여행을 간 장면에서 그 송혜교가 자전거를 못 타거든요. 그래서 정지훈이 그 자전거 태워주는 장면? 그냥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0: 오, 자전거 태워주는 장면?
2: 그게 둘이
0: 처음으로 가까워지는 순간인가?
2: 그때 극 중에서 송혜교가 아버지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정지훈이 약간 아버지처럼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되게 둘이 꽁냥꽁냥하는 모습 아직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송혜교랑 정지훈 첫 만남이 비행기 아니었는데 송혜교가 그때 정지훈 탑스타인데 옆에서 계속 토하고
0: 맞아 계속 말 걸고
2: 그것도 되게 웃긴 장면이었던 것 같아.
1: 아니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여기 찾아봤거든. 그 등장 인물 이름이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정지훈 씨는 이영재, 송혜교 씨는 한지은.
0: 맞아 맞아. 거의 그러면은
1: 이쯤에서
0: 노래나 하나
1: 듣고 싶어요. 갑자기
2: 노래 듣고 가시죠.
1: 아까 프랑스는 들었으니까 파리연인
0: 한번 들어볼까요? 네. OST를 제일 유명한 거는 조성모 씨의 너의 곁으로. 요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0: 파리의 연인 OST 너의 곁으로 듣고 왔습니다.
1: 조성모!
0: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왔어. 지금 조성모 씨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1: 그쵸.
0: 지금 2000년대 쭉 달려왔는데 일단 조성모 씨 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을지문덕님이 조성모 씨 팬이라고 해가지고
1: 사실은 이때 당시는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왜냐하면 유명했잖아요. 발라드의 황태자로.
0: 맞아 맞아.
1: 저는 이 초등학생 때는 만화만 보는 진짜 잼민이었어가지고 그냥 조성모 씨는 아저씨는 그냥 출발 드림팀에서 운동하는 아저씨.
0: 맞아 출발 드림팀에. 맞아요. 조성모 씨가 운동을 잘했나?
1: 잘했어. 막 뛰틀 엄청 높은 엄청 것도 성공하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았고 사실 좀 좋아하게 된 계기는 나중에 뒤에 2008년도에 그 혹시 어? 아까 박신양 씨 팬이라고 했잖아.
0: 맞아 맞아. 나 박신양
1: 바람의 화원 드라마.
0: 안 봤어.
1: 과만 팬 아니에요 이 사람.
2: 아, 검증이 필요합니다.
1: 이 사람은 무늬만 팬.
0: 네. 잠깐.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다른 작품 보고 완전 빠진 케이스여가지고.
1: 그러셨구나.
0: 바람의 화원은 안 봤지만
1: 알았어, 어쨌든 이 정도 넘어가고. 어쨌든 그 바람의 화원을 제가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 OST를 또 조성모 씨가 불렀어요.
0: 아,
1: 바람의 노래라고.
0: 바람의 노래를 불렀어.
1: 네, 나중에 틀어주세요. 그 노래를 듣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좋아하게 됐는데 그때도 막 엄청 좋아한다기보단 그 노래를 좋아했는데 그러다가 2009년에 조성모 씨 7집이 나왔거든요.
0: 2009년에?
1: 네. 그래서 그 7집을 그냥 한번 구매해봤어요. 그런데 그 앨범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좀 빠져서 예, 노래 찾아 듣고 그냥 앨범 좀 사고 이랬죠. 네. 그 전까지는 전혀 사실 노래를 안다고 하면 그 빠라바밤 빠빠밤
0: 맞아
1: 어, 그 다짐
2: 그때 내가 아니야
0: 맞아 그 노래
2: 네 얼굴만 봐도 눈물 진짜
1: 진짜 제가 신나는 노래를 어릴 때 좋아했어가지고
0: 맞아 발라드만 부르는 게 아니었어
1: 네 그 노래 정도만 알았지 유명한 사실 발라드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커서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0: 조성모 씨 하면은 네. 나는 생각이 나는 게 우리 동네 언니 중에 한 명이 조성모 씨의 엄청난 팬이었어.
1: 아, 진짜?
0: 얼마나 팬이었냐면 항상 조성모 씨가 나오는 프로를 틀어놓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1: 어, 저는 팬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라면.
0: 그 정도로 너무너무 네. 좋아했는데 그 언니분이 사실 조 씨여가지고 제가 어릴 때 어 조성모 아저씨 조 씨인데 언니 조 씨? 어떻게 결혼하지?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
1: 걱정했구나.
0: 언니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1: 어 동성동본이니까.
0: 하지만 언니는 지금 결혼해서 매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언니를 모시고 싶었는데
1: 아, 꽝 대신 다 악이다.
0: 아, 그렇다기보다는 연락을 한 20년 동안 안 해서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지만 어쨌든 네. 조성모 씨에 대한 저의 추억은 그렇습니다. 아. 그 가시나무새? 그 노래도
1: 가시나무.
0: 가시나무.
1: 네. 그 리메이크예요, 사실. 조성모 씨의 원래 오리지널 노래가 아니고
0: 리메이크구나. 네. 누구 원래 누구 노래였지? 가시나무? 조관우? 조관우 씨? 아닌가?
2: 그거는 늪으로 신 분 아니에요?
1: 네. 가시나무는 저희 교과서에서도 옛날에 실렸던 아, 시인과 촌장.
0: 시인과 촌장.
1: 네.
0: 가시나무새를 가시나무.
1: 네, 가시나무. 네, 그러니까 1988년도에 원곡은 나왔고 그걸 이제 2000년도에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 앨범 네, 수록하면서 유명해졌죠. 네.
0: 그 이 노래 이거 봤죠? 내 안에
1: 맞아요.
0: 내가 너무도 많아.
1: 맞아요. 가사 너무 좋죠.
0: 진짜 시적이다.
2: 네, 진짜 시적이네.
0: 혹시 닭가슴살님 그때 좋아했던 가수 있어요? 조성모 씨 뭐 아니더라도.
2: 아, 2004년?
0: 뭐 2004년도 괜찮고.
2: 그 박정현의 와. 와?
0: 그때였나?
1: 이정현.
2: 아, 이정현. 네. 이정현. 박정현도 있고, 이정현. 이정현.
1: 이정현의 와.
2: 이정현의 와. 그게 되게 부채춤 유명해가지고.
0: 맞아.
2: 그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 박이정현의 와로 그
0: 나 기억나
2: 그 장기자랑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친구 오랜만에 연락해봐야겠네요. 벌써 애가 둘인데
0: 벌써
2: 네 그래서 애를 둘이나 낳아가지고 지금 바빠서 만날 틈이 없습니다.
1: 저도 이정현 씨는 좋아했어. 제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나는 노래 매니아였기 때문에 뭐 와 바꿔
2: 아 맞다 맞다
1: 줄래부터 해가지고 또 신나 약간 이 김현정
0: 김현정 멍
1: 네, 멍
0: 멍
2: 보통 이제 헤어질 때 김현정 노래를 많이 부르시던데
0: 돌려놔
2: 돌려놔
1: 그녀와의 있고. 이별인가 그 노래가 아무튼 많죠 명곡이 많아요.
0: 노래 한 곡 들을까?
1: 아 좋아요. 네. 노래는 조성모
0: 아, 노래는 네. 그래도 우리가 조성모 씨를 추억하면서
1: 조성모 씨 그렇지
0: 어떤 노래 한번 듣고 싶어?
1: 2005년에 나왔나요? 그 피아노라는 곡이 또
0: 피아노
1: 좋거든요.
0: 피아노 있죠.
1: 네 오케이. 피아노 신청합니다.
0: 그럼 피아노 노래 한 곡 듣고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2003년에 발매된 조성모 5집 피아노 듣고 왔습니다.
1: 여기서 뽀록 나네요. 제가 되게 얕은 팬이라는 게 아까 2005년인 줄 알았어요.
0: 얕은 팬이어도 저는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맞아. 박신양 씨 좋아하는 거죠.
1: 아, 그러네, 그것보단 깊다.
0: 이제 벌써 끝 시간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지금 2000년도에 들어와 있잖아. 2000년에서 2005년 초등학교를 보낸 시절. 그때 깜장 닭가슴살님이랑 일지문덕님 각각 자기 자신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1: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라.
0: 아 놀아라 맞아.
1: 신나게 놀아라. 그렇게 그냥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0: 아, 좋네요. 닭가슴살님.
2: 나도 좀 더 재밌게 놀아라.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0: 그 시절 재밌게 놀아라.
2: 그리고 주식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주식 공부를 좀 하지 그랬니.
1: 아, 8살인데.
2: 부동산도 좀 이렇게 관심도 가지고 그랬다면 넌 지금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1: 아니, 그거 생각한다. 우리 초딩 때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그럼
0: 맞아, 읽었지.
1: 약간 키라처럼.
2: 키라 같은 삶을 산다면 넌 지금도 놀 수 있었을 텐데. 네.
0: 진짜 추억의 책이다. 추억의 그래. 책이야.
2: 저는 그때 후회 없이 놀았던 것 같아서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청 즐거운 기억이 많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살았구나. 근데 그때 살았던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0: 그리고 산다면 넌좀더 이제 밝은 아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주식창만 들여다보면서 아 이거를 들어가 마라 개미인데 아직 이렇게 막 아직 개미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정말 작은 거에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 많아서
1: 맞아
0: 누군가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즐겁게 놀았던 때가 좀 그립고 그냥 잘 놀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1: 갑자기 생각하는데 우리 어릴 때 구슬동자 막 그런 거 갖고 놀았잖아.
2: 빅토리 구슬동자 저 진짜 좋아했거든요.
1: 그 장난감들에 대한 거를 한번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면
0: 장난감
1: 어떨까.
0: 장난감
2: 완전 좋아.
1: 탑블레이드 뭐 이런 거. 탑블레이드 기억나지?
0: 레디 좋아. 셋 고 이거.
1: 그거 김치 그 통에 이렇게
0: 아, 팽이 김치 통에 있구나. 그것도 따로 팔았던 것 같은데.
1: 그때 빨간 큰 통에서.
2: 우리 김장할 때 쓰는.
1: 맞아,
2: 맞아. 그런데 해야지. 왜냐면은 안 튕겨나가니까. 좀 해봤네.
0: 이 오빠가 있어가지고.
1: 나 오빠 하는 놀이 그래서 다 해다 나.
2: 이 얘기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 다음에.
1: 그러니까.
2: 정규 편성이 된다면.
1: 우리가 이제 네. 약간 입이 터졌어.
0: 막 나오기 역시 시작했어. 이제 내향인이라 이제 적응돼가지고.
1: 맞습니다,
0: 저희가 모두 내향인인 점 이해해주시고.
1: 네. 1회차를 마치면서 혹시 어떠했는지 소감 한마디씩만 들어볼까요?
2: 먼저 하실래요?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를 하기 전에 미리 그냥 이렇게 한번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되게 뭐지? 지금 같은 이런 삭막한 삶을 살다가 옛날 얘기를 하니까 다시 뭐랄까 젊어지는 기분이 들었달까?
1: 맞아.
0: 그리고 뭔가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약간 치매 어르신들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 시절 TV 같은 뉴스 프로그램 보고 그 시절대로 살면은 되게 그 시절의 자신을 느끼면서 다시 젊어진다는 심리적으로 뭐 안정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던 걸 봤는데
1: 나도 알아.
0: 그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에 되게 과거 노래 되게 많이 듣고 밝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걸 준비하면서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냥 솔직히 준비 안 했는데 그냥 노래 계속 많이 듣다 보니까 되게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하면서 되게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
1: 되게 뿌듯한 게 라디오 프로그램이 정확히 그런 취지.
2: 저는 이거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이 쭉 계속 묻느냐 누구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즐거웠고 사실 저희가 오래된 친구잖아요. 이렇게 DJ 덕분에 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고맙고 네 유익한 시간이었다. 네.
1: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듣고 싶은 노래
0: 지금 방금 이렇게 과거의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고 하니까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 생각이 나서
1: 버즈 노래 한번 들으면서 우리 게스트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000년도에서 다시 2026년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나눠봤던 잠깐의 추억여행이 지루했던 일상에 다시금 활력을 주는 것 같네요. 한동안 2000년도의 노래들을 듣고 다닐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어떤 게스트와 함께 몇 년도로 타임머신을 타고 추억여행을 떠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 인디 전주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준비한 팀과 노래는 국악예술단 고창입니다. 국악의 성지 고창, 특히 판소리의 고장이라고 더 잘 알려진 고창의 그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독립 신재효 선생의 뜻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뜻을 모아 만들어진 예술단체가 바로 국악예술단 고창입니다. 정호영 대표가 이끄는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 말어라를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만날 팀은 클래식 4인조 디네트입니다. 디네트 앙상블 혹은 앙상블 디네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악기 구성이 특이합니다. 기타와 현악기 구성이에요. 클래식 기타 조성현 씨를 중심으로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가 함께 앙상블을 꾸미고 있습니다. 팀 이름이 궁금하실 텐데 앙상블의 이름 디네트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소꿉놀이, 가벼운 식사라는 뜻으로 소꿉 친구들이 모여서 관객들에게 연주를 소꿉놀이 혹은 뭐 가벼운 식사처럼 선물을 해드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기 특성에 맞게 곡을 재해석하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기존 구성에서는 느낄 수 없는 뚜렷한 이 앙상블 디네트만의 색채를 선보이는 점이 특징인데요. 제가 들어보기엔 국내외 어떤 연주에서도 접하지 못한 신선함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또 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듣기 원하는 관객들의 목마름이 있으실 텐데 그 목마름도 해소해주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 디네트의 자작곡을 준비했는데요. 헤이즐넛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정호영 대표가 이끄는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앙상블 디네트의 헤이즐넛 두 곡입니다.

던져 하늘이 꽃이라고 죽은 사람 살아나랴. 그러니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앙상블 디네트의 헤이즐넛 두 곡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팀 소개하겠습니다. 밴드 라운입니다. 보컬의 민병훈, 피아노의 류원우, 드럼의 한웅희, 베이스의 김누리, 기타가 두 명입니다. 박지우, 류종구, 기타 두 명의 밴드 라운입니다. 라운의 노래 브라이트를 준비했는데요. 라운의 브라이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라운스럽고 좋은 밴드 음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2024년에 발표한 라운의 노래 브라이트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드릴 팀은 레드소울 피버입니다. 유행은 돌고 돌아서 반드시 돌아오는 법, 뜨거웠던 80년대 사운드와 정서를 레드소울 피버만의 개성으로 재탄생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이 되면 학교 끝나자마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향하는 사춘기 소녀의 심정이 잘 표현되었다, 80년대를 뜨겁게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헌정곡이다 라고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레드소울 피버의 노래 중에서는 롤러장에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두 곡입니다. 밴드 라운의 브라이트, 밴드 레드소울 피버의 롤러장에서.

와, 그 시절 감성이 아주 충만한 그런 음악이었죠. 자, 밴드 라운의 브라이트, 밴드 레드 소울 피버의 롤러장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소개해드릴 음악가는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라는 곡입니다. 가야금과 기타 두 악기의 앙상블을 중심으로 바람을 따라 떠나는 여행 같은 음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의 악사는 가야금 연주자 백은선 그리고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안태상 이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랜 시간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며 정리한 곡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퓨전그룹 오감도 그리고 써니 앙상블에서 호흡을 맞췄는데요. 이 두 사람이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야금 소리의 매력과 그루브한 기타 사운드가 더해진 바람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가야금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팀은 밴드 세라입니다. 이준호 보컬, 그리고 정호석 키보드, 기타의 유민상, 그리고 드럼의 홍성연, 베이스의 오정우로 구성된 밴드 세라의 노래 중에서는 월파루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가야금 백은선 씨의 바람의 악사, 밴드 세라의 월파루.

자, 갈금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밴드 세라의 월파루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만나는 우리 지역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 플레이 인디 전주, 저 이백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만나볼 새로운 아티스트는 싱어송라이터 신민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진실된 목소리로 진실된 음악을 하는 싱어송라이터 신민수입니다. 저는 3인조 보컬그룹 오렌지문으로 시작해 현재 솔로가수 신민수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그룹 오렌지 문에서 보여주었던 R&B 스타일과는 정반대 되는 차분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저의 음악은 멜로디나 음악적 구성뿐 아니라 음악이 주는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가사 전달에 힘을 실어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신민수의 어느 특별한 날 준비했고요. 자, 이어서 심나영 밴드를 만납니다. 청춘들의 어느 한날의 힘들었음에 대하여 숱한 기준들에 부딪히고 부딪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되돌아본 스스로에게 위로와 공감을 또 점진해 나갈 우리의 행복 그리고 돌아본 순간이 우리의 빛나는 청춘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영원했음을 바라는 청춘 예찬을 담아내는 앨범입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는 앨범 가운데 오늘 전해드릴 노래는 심나영 밴드. 요즘에는 SNY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심나영 밴드의 Far Away를 준비했습니다. 두곡 이어드리죠. 신민수 어느 특별한 날, 심나영 밴드의 Far Away.

신민수의 어느 특별한 날, 그리고 심나영 밴드의 Far Away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 오감도입니다. 오감도는 2003년 전라북도에서 결성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월드 뮤직 단체인데요. EBS 스페이스 공감, 전주 세계소리 축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감도가 지향하는 음악은 현실과 괴리감이 적은, 그러면서도 신선함을 안겨주는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경계와 경계를 넘나들면서 음악에 대한 선입견을 부드럽게 포용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오감도의 음악 중에서 봄날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아티스트 하와곤입니다. 하와곤의 곡 Merry Christmas with You인데요. 서로를 향해 더욱 커진 마음으로 올해에도 함께 맞이한 크리스마스에 연인에 대한 감사와 기쁨,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소망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고백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자, 크리스마스에 들으면 더 좋을 음악인데요. 일단 이 뮤지션을 소개해드리죠. 하와곤입니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오은하와 밴드 기타리스트 출신이자 프로듀서 겸 사운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손민곤. 이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2인조 팀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음악적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있고, 그 안에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와 감성을 밀도 있게 녹여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정성을 모토로 누구나 쉽게 기억되는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와곤의 최대 장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와곤 피처링 송은채의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유 준비해 드릴게요. 자, 두곡 이어드립니다. 오감도의 봄날, 하와곤의 Merry Christmas with You.

함께한 노래 오감도의 봄날, 하와곤의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유 피처링 송은채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 오칠입니다. 오칠, 예,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것보다도 국내에서 전국구로 혹은 뭐 국외까지, 예, 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팀인데요. 스스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스스로 날뛰는 두 동물 밴드 오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2019년 1집 앨범 O2 Animals에 이어서 4년 만에 2023년 정규 2집 앨범 The Burning City를 발매했죠. 오칠 2집 The Burning

시티는 불타고 폐허가 된 도시에서 홀로 살아남은 자가 들려주는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쁜 도시에서 겨우 살아내고 있지만 텅 빈 집에 돌아오면 이내 쏟아지는 우울감, 막막함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정상성에 맞추려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Something Wrong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예, 앨범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길 또 추천을 드리고 이어서 소개할 팀은 밴드 외사단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던 토리 밴드가 이름을 외사단으로 바꾸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낯선 이름에 놀라실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토리 밴드로 활동해오다 이번 싱글 만 개를 기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외사단 오사단 아니고 외사단 이름 멋지지 않나요? 라고 소개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요. 길무퉁이에서 피어난 작은 꽃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마음을 담아 4월의 꽃을 노래합니다 라고 하면서 외사단의 노래 만개를 발표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자, 두 곡 이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우리 지역 뮤지션들의 음악으로 가득 채워주는 특별한 오후 플레이 인디 전주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백희였고요. 오늘도 좋은 오후 보내세요.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희의
0: 영화대
1: 영화.
0: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안부부터 물어야 되는 이 상황. 네. 웃을 수만은 없는.
1: 그렇습니다.
0: 우리가 웃긴 했는데 아니 진짜 이건 이제 더위가 재난 수준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가 예전부터 예. 있었을 때
1: 예.
0: 뭐 설마 그리고 아직 체감을 못하면 와닿질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올해는 이제 완전히 몸으로 느끼면서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1: 그렇습니다. 예. 우리 대단한 더위죠. 대단한 더위.
0: 뭐 예. 지금 태풍 돌핀도 결국엔 힘을 못 쓸 것 같다고.
1: 네.
0: 고기압을 밀어내는데 힘을 못 쓸 것 같다고 그러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 뭐 방법이 없죠. 일단 더위는 피하셔야죠.
0: 네. 예. 견딜 수 있는 그렇습니다. 수준의 더위가 아니니까. 네. 피해야 되는데 근데 또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예.
0: 아, 오늘도 보니까 아침부터 막 무슨 기계 돌리면서 막 밖에서 네네네네.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좀 일찍 시작하긴 했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이미 오전 9시에 뭐 33도, 34도 이러니까요.
1: 너무 덥습니다.
0: 예. 예. 아,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도 다른 행성을 찾으러 나서야 어떻게 예. 크리스찬 베일 보내야 되나요? 너무,
1: 그러니까요.
0: 너무 나이 들었나요?
1: 네, 아니 뭐 누구든 네. 누구든 가신다고
0: 누구든
1: 하면
0: 되나요?
1: 예.
0: 네.
1: 근데 그 뭐 스페이스X에서
0: 네.
1: 화성으로 갈 사람들
0: 네, 네.
1: 모집한다고 하니까 예, 예, 예, 뭐 예. 순식간에 뭐 초과해서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0: 돈도 많습디다. 네, 네, 그 사람들.
1: 네. 그래서 네. 본인이 써서 돈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예 돌아올 수 없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0: 너는
1: 걸
0: 너는 한마디로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1: 네네네네.
0: 네가 자원해서 네. 가는 것처럼.
1: 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렸다고 하니까.
0: 아니 근데 진짜요 예. 백희 씨.
1: 예.
0: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1: 예.
0: 갈 거예요?
1: 아 저는 안 가죠. 아. 예. 저는 뭐 지구 지구인이잖아요.
0: 네. 예. 이분은
1: 예.
0: 왠지 태어만 줘라.
1: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0: 이 영화 예. 괜찮은 거니? 김건희 씨.
1: 안녕하세요.
2: 네. 저 안 괜찮습니다. 예. 안 갈 거예요.
0: 아, 정말요?
2: 저도 지금 가졌습니다.
0: 아, 딸린 식구들도 있고.
2: 네. 예. 아, 한번 갔다 네. 오고 싶긴 한데.
1: 예.
2: 네, 오고 싶어요. 네.
0: 아, 돌아온다면 네. 탈 수 있는데.
2: 네, 목적지가.
0: 너 못 돌아와도 예. 어쩔 수 없어. 그럴 때는 안 가겠다.
2: 네, 여행지였으면 좋겠지. 예.
1: 그렇죠.
2: 아, 또.
0: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개척해가지고
1: 네.
0: 안락하게 다 꾸며놓은 상태에서 내가 여행 가는 건 괜찮다 이 말씀인가요?
2: 아니요. 제가 개척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돌아오고
0: 돌아온다.
2: 싶어요.
0: 아, 돌아왔는데 인터스텔라처럼
1: 네.
0: 여기는 벌써 한 막 5, 60년 흘려있어요.
1: 진짜.
2: 아, 어떻게 감정이 확대. 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네. 다시 보고 싶어서 제가 네. 어제 다시 봤거든요.
1: 야.
2: 근데 그 딸하고 네. 나이가 들은 딸하고 같이 다시 만나서 아빠인 걸 알았다.
0: 네.
2: 아, 그 장면 보면서 제가
0: 진짜
2: 펑펑 울었거든요.
0: 아, 대부분 그 장면에서 울었죠.
2: 아,
0: 네.
2: 아, 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제 네. 아들이 어우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같이 맞아요. 가야지.
0: 네.
2: 그래서
0: 네.
1: 그래서
0: 네.
1: 따로는 안 가고
2: 네. 같이 가야 돼.
1: 가면 같이 간다.
2: 같이 가야죠.
1: 뭐 이런 느낌.
0: 네. 네. 그러네요. 자, 더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수영장 다니시고.
2: 네.
0: 네.
2: 네, 우리 전주 너무 좋은 게 네. 3,000원에 수영장을 네, 만끽할
0: 맞아요.
2: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1회에는 3,000원이더라고요.
2: 네, 네. 시간 제한이 없어요.
0: 네. 네.
2: 그리고 아침에 안 씻고 바로 가서
1: 아,
2: 그러니까 씻고만 씻고 와도 본전을 뽑는 거니까.
1: 네, 네. 네. 네.
0: 들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가볍게 샤워하고
1: 네.
0: 들어가고 또
2: 거기서
0: 씻고 나오고.
2: 수압이 좋아요.
0: 아.
1: 어, 수영 잘 하시나 봐요.
2: 네?
1: 수영을 잘 하시나 봐요.
2: 예? 네? 아 근데 우주 느낌 나잖아요. 이게 뭔가
0: 아~
2: 내가 뭔가 이렇게 아 이게 떠 있는
0: 그,
2: 느낌이다.
0: 예, 유영하는 그 느낌이.
2: 그러네요. 수영장이 우주를 예, 경험할 수 있는 예. 어, 지구에서의 예. 좋은 장소죠.
0: 그리고 뭐 자유형 배영 정도는 가능하십니까?
2: 아, 저는 평영이 좋더라고요.
0: 평. 어 그게 제일 어려운 주법 아니에요?
1: 그니까
2: 물론 아니 지상으로 나오지. 물속에서 이게 그 평형의 느낌이 좋더라고요. 네. 뭔가 내가
0: 네.
2: 생각으로 폐활량이 괜찮아요.
0: 그래서 아니 이제 연극하시고 이래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기본적인 폐활량이 네.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좋으시겠죠.
2: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네. 두 분이 너무 고수신데 네. 목소리 칭찬해줄 때마다 네. 네. 네. 좋네요. 뭔가 이렇게 네. 좋은 분의 뭔가 제가 존경하는 분의 칭찬을 받는 건 진짜 굉장히 힘이 나니까.
1: 너무 좋으세요.
0: 아니 백희 씨 우리 목소리는. 게스트들을 네. 네. 섭외를 네. 진짜 너무 잘했나 봐요. 김건희 씨도 그렇고 강소리 씨도 그렇고 우리 둘을 네. 거의 추앙하다시피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이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엉덩이 춤을 췄어야 되는데. 네.
0: 자 그러면 오늘 네. 김건희 씨가 가지고 온 네. 영화 이야기의 주제 네. 뭘까요?
2: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 날씨에 너무나 네. 마음에 와닿는 네, 지금 더위에 침공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또 외계인 영화 네.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네, 최근에 또 이렇게 외계인 영화들이 개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영화 오늘 추천하고 싶은데 제가 영화관에서 처음 봤던 영화입니다. 네. 네, 최근에 그 봤던 장소에 제가 출장이 있어서 네. 광양이에요. 광양 제철소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1: 있어요?
2: 네, 그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화관이 있는데 예. 그 시민들에게도 개봉이 되어 있습니다. 개장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곳에서 저희 삼촌이 그곳에서 근무를 했어가지고 예. 제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영화관을 봤었는데 그 영화가 바로 외계인이 나오는 인더펜더스데이.
1: 인디펜던스 데이.
0: 예. 독립 기념일.
2: 네. 아, 방금 정정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해요.
0: 아니 근데 이게 발음이 예. 좀
1: 우리말이 아니니까 어차피
0: 그래, 맞아요. 예. 예.
2: 저는 이 영화 개봉 연도를 보고 이번에 깜짝 놀랐거든요. 네. 1996년도에 너무 오래된 역사 속의 연도 같은데 네.
0: 30년 된 거예요?
2: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 네네네.
0: 정말요?
1: 그런데 이거에 제가 다시 봐도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2: 너무 재밌죠.
0: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요?
1: 재밌고 잘 만들었어요.
2: 최근에 호프 영화 보면 네. 이게 너무 추격전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0: 정말 실감나죠.
2: 근데 네. 이 영화의 추격전이 제가 네. 이 영화의 뭐가 제일 기억남냐 추격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윌 스미스가 주인공인데 네. 아 외계인이 어느 날 침공을 하는데 이 영화의 압도적인 스케일은 하늘을 다 덮는 우주선이 어느 날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0: 마치 네. 구름이 막 몰려와가지고 하늘 다 해를 네. 가려서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기는 것처럼.
2: 그럼 먹구름이 네. 왔나 싶었는데 다들 하늘을 네. 쳐다봤는데 우주선이 엄청 큰 게 와서 네. 하늘을 덮는데
1: 덮었어요.
2: 이게 그냥 뭔가 미국 하늘만 덮은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예. 하늘을 네. 덮는 그 기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미사일을 팍 쏩니다.
1: 네.
2: 그게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백악관 날라가고.
1: 네. 네. 압도적인 스케일로 그냥.
0: 근데 우리가 공격하면 그 방어막? 네. 이 있어가지고.
1: 공격이 안 돼.
0: 다 튕겨 나오듯이. 네.
2: 저희들의 공격은 하나도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
0: 가만있어 봐. 근데 이게 그 당시에도 CG 뭐 이런 기술이 있긴 있었겠죠.
1: 그거 CG로 한 거죠.
0: CG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1: 아주 그냥 이게 물론 가재 눈을 하고 보면
0: 물론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96년이라는 걸 감안하고
1: 대단하죠,
0: 보면
1: 대단하죠.
0: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2: 대단합니다. 그 네. 와중에 그래도 제가 이 영화에 그래도 관심이 가졌던 건 우리 이 대통령 어디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나?
1: 네, 네.
2: 미국 대통령 분이 연설을 해요.
0: 네, 네. 맞아요.
2: 그리고 이게 전 세계인이 하나가 돼서 이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그 느낌을 네. 가지게 되는 우리 그렇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연설을 되게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가 돼가지고 이 우주선을 이렇게 공유하는데
0: 그래서 오늘은 네. 지구의 독립기념일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2: 소름 진짜. 아 소름.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격이 안 되네.
1: 안 되죠, 안 되죠.
2: 그러다가 네. 뭔가 반전의 장면이 나오는데 윌 스미스 형님이 네. 아 나 이 형님 외계인 영화에 그 맨인블랙 찍기 전에 그렇죠. 이걸 찍었으니까 네. 이거 찍다가 맨인블랙이 이어진 게 아닌가. 왜냐면 맨인블랙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네. 그 우리는 전투기 여기는 외계인 전투기.
0: 네. 네.
2: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모르겠지만
1: 네, 어마어마하게 스피드하게
2: 외계인이
1: 빠르게.
2: 따라오다가 네. 윌 스미스 형님의 공격을
0: 맞아요,
2: 하다가
0: 맞아요, 맞아요.
2: 그 계곡을
0: 네, 막 그
2: 엄청납니다.
0: 그 턱건 매버릭 막 이런 거
1: 그런 느낌이에요.
0: 그 계곡 사이를 막 네. 이렇게 하면서
2: 근데 이 형님이 이겨요.
1: 네, 네. 그러니까 벽에 부딪힐 것처럼 하다가 본인은 탈출하고 네. 외계 비행체는 그 절벽에 부딪히면서 추락하는 네.
0: 그렇죠. 네. 본인은 이제 낙하산을 이용해서 탈출하고. 탈출하고.
2: 네. 야,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화관에서 처음 영화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런 스케일을 봤으니 어마어마하게.
0: 아니, 문화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2: 충격이죠. 이런 세상 충격. 아니, 한국 세상도 아직 적용이 안 되는데 세계의 세상을 봤고 세계가 하나 되는 걸 봤고
1: 진짜
2: 우주의 외계인이란 존재를 봤고. 근데 와,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지구인이 이겼고.
0: 네.
2: 이긴 가운데 그 아, 이 형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뚜껑을 열어요.
1: 네.
2: 뚜껑을 열어야 하고 어, 너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
1: 이렇게 말하죠.
2: 야, 너 이렇게 생겼구나.
0: 네, 맞아요.
2: 그냥 거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하고 그 다투었던 그 상황이 분이 안 풀리셨어요, 이 형님.
0: 네, 맞아요.
2: 그래서 막 아, 전문 용어인데 뚜까패요.
1: 네, 주먹질하죠. 네, 엄청나게
2: 뚜까패입니다.
1: 네.
2: 네. 저는 충격이었어요. 외계인을 지구인이
1: 네.
2: 다른 무기가 아니라 맨손으로 뚜까패요.
0: 진짜 주먹으로 막 이렇게
1: 주먹으로 쳐요.
2: 거. 네. 어떤 외계인 영화에서도 네. 맨손으로 외계인을 처치하는 그러니까요. 영화는
1: 없죠.
2: 없어요.
1: 네.
2: 그리고 나서 아, 또 전문 영화 나오는데 질질 끌고 옵니다.
1: 그래서 낙하산 거기에 감아가지고.
2: 그리고 또
0: 낙하산 그물 같은 거에 감아가지고
2: 이 형은 진짜
0: 생포는 아니죠? 생포는 거의 생포인가요? 거의 생포인가요?
2: 예. 좀 충격이었어요.
0: 예.
2: 그러니까 나중에 매니블랙이 나왔을 때 이 영화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약간 세계관적으로.
2: 네.
0: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수많은 그 외계인의 침공에 맞서서 지구를 구하는 그게 이제 다 줄거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
1: 네.
0: 영화가 이게 거의 시초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더 전에도 있었을까요?
1: 아, 외계인 침공은 역사가 꽤 오래됐죠.
0: 네.
1: 예, 우리가 달나라 얘기했을 때부터
0: 네.
1: 그게 뭐 영화의 시초라고 보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외계 침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 외계 침공 그 영화가 1920년대, 30년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0: 네.
1: 막 지나면서
0: 네.
1: 이미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 다 죽어버리면 지구는 공백기가 들어갈 거고
0: 네.
1: 그럼 이 주인이 없는 땅, 주인 없는 땅이라는 개념이 우리만 있는 건가? 이 우주에서.
0: 네.
1: 그래서 소설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2: 네, 소설 처음 네. 본 SF가 네. 뭐세요?
1: 저는 SF로 기억은 나진 않아요.
0: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네. 기억이 안 나는데.
1: ET 정도가
2: SF ET정도가. 아, ET보다 네. 저는 먼저 네. V를 봰어요.
1: V 아 너무 기억나죠.
0: 네.
1: 일단 그 V에 나오는 분이
2: 이 껍질 벗겨지죠. 얼굴 네. 껍질 벗겨지죠.
0: 네. 쥐자 먹고.
2: 흰쥐자. 네. 맞아요. 아, 그 저는 그게 제일 충격적인
0: 거 같습니다. 그거는 80년대인가요? 그러면?
1: 맞습니다.
2: 그죠. 80년대. 맞아요.
0: 네네네. 드라마 네. 시리즈.
2: 네, 제 초등학교 때 봤으니까.
0: 그것도 어마어마했죠. 진짜 네. 전 국민이 보면서 충격받은
2: 아, 너무나 충격적인
0: 네.
2: 맥가이버의 그렇죠. 형님이랑 막상막하였던
1: 네.
0: 진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그래서 V를 안 보고 다 알아듣잖아요.
1: 네. 거기서 그 V에서 그 다이애나
0: 다이애나
1: 너무
0: 그 사령관.
1: 너무 아름다운데
0: 네. 네,
1: 매력이 아니라 뭔가 마력
0: 효덕스러우면서도 네. 아름다운면서도 네. 네.
1: 그런 느낌을 네. 처음 봤어요.
2: 네. 그 충격을 좀 순화시키려고 EBS 틀어서 천사들의 네. 앞장 보고
0: 마음이 좀 정화되는 것 같고
2: 따뜻해지고 네. 나서 다시 틀어서 보고
0: 아유, 정화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V
1: 그 선생님
0: 보고
1: 막 네. 네.
2: 스프레이 마음껏 쓰고 싶은데 네. 엔두리 네. 형님 보면서 막 네. 위로받고 네.
1: 아
0: 근데
1: 어떡해요.
0: 이상하게 진짜 네. 건희 씨가 인디펜던스 데이리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네. 거의 이 영화 처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 네.
0: 외계인 침공에 맞서 싸우는 그러니까 내한테는 그만큼 강렬했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분명히 그 전에 많은 영화가 있었는데
2: 백사님이 얘기했지만 예. 지금 봐도 재밌다고 얘기한
0: 예,
2: 게
0: 예, 예.
2: 이게 껑충 뛰어넘어서 30년 후로 와서 만든 것처럼
1: 네.
2: 그때 껑충 뛰어서 SF로 만든 느낌이었어요. 되게 스케일이 큰 영화여서
0: 네.
2: 야 그리고 저 감동 포인트가 희생이 꼭 들어가는
0: 네.
2: 미사일이 안 나가요.
0: 네.
2: 그 마지막 장면에
0: 네, 맞아요.
2: 그리고 뭔가 그
0: 노병이
2: 네.
0: 그렇죠.
2: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0: 네,
2: 그
0: 맞아요.
2: 외계인의 존재를 미리 네. 알고 있었고 외계인에 대해서 미리 대비도 해야 된다. 뭐 얘기도 하고 막 살았던 사람인데 뭔가 얘기로 말로 말하지 않고 뭔가 지구를 지키는 것을 뭔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0: 네.
2: 지구를 지킨 그 장면이 저에게는 남은 미사일이 있대요. 네. 그러더니 자기가 뛰어들고
1: 네. 계속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뛰어드는.
1: 그리고 희한하게 그 등장인물 중에서 가족 이야기가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자신을 희생한
0: 네.
1: 사람이
0: 아들이 나오죠. 네,
1: 사진을 보면서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가족 얘기를 안 다루는데 이 사람은 왜 별로 좋은 아버지 같지도 않고 좋은 멋진 사람 같지도 않은데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지?
0: 했더니
1: 그것 뒤에...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 네. 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아들의 모습까지.
0: 네. 네. 그렇습니다.
1: 같이 보여주니까 너무 감동이었죠. 네.
0: 그리고 네. 이 방어막을 어떻게 뚫지 막 그거에 대한 이제 큰 숙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것도 아주 그냥 의외. 네. 너 감기 걸려 그러다가 네. 그럼 바이러스 감기 네.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를 그 안에 심으면 되겠구나. 네. 심으려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제 두 남자 주인공이 들어가게 네. 되는.
1: 참 희한해요 네. 정말. 네. 지금 생각하면. 바이러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네. 현대적으로 2026년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0: 그러니까요.
1: 90년대 후반에 이 바이러스는 정말 우리가 뭔가 되게 똑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어른들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내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라 생각하는 어른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0: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 그렇죠. 네. 네.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친구들은 컴퓨터 바이러스 그러면 네. 우리 인간하고는 관계가 없고 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근데 그걸 영화에서는 둘 합친 거예요.
0: 맞아요.
1: 네. 네.
2: 어떻게 그런 생각을.
1: 정말 진짜. 근데 그게 또 설득이 된단 말이죠.
0: 네.
2: 그렇죠.
1: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2: 구성이 연출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네.
0: 그리고 제목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인디펜던스 네. 독립기념일.
1: 맞습니다.
0: 네. 뭐 처음에 이렇게 영화 제목 나왔을 때 뭐야? 뭐 미국 독립기념일에 관한 영화야? 네, 네, 네. 뭐 그런 얘기도 아니,
1: 뭐 7월 4일생
0: 7월 4일생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건가?
2: 근데 그걸 추억했던 사람들이 많은지 이게 2, 네. 3 나왔죠?
1: 네. 네.
2: 계속 기억이 안 나요.
0: 그 20년 후에 나왔습니다.
2: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원에 대한 그
1: 향수가 있는 사람
2: 향수가 있는 사람은 2의
0: 그리고 20년이나 지나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원보다 이렇게 더 아쉬울까?
2: 네. 웰 스미스의 아들이 이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1: 저는 반대 기억이 안 나요.
0: 그러니까 저도 네. 이 정도로 강렬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네,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봤거든요. 네.
2: 그 자녀분이 이어서 했던 것 같아요.
0: 윌 스미스의 네. 아들이 네. 이번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2: 네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세요.
0: 네. 그리고 어쨌든 임무에 그래서 그 모선을 다 물리치고
2: 네.
0: 남자 주인공 둘이 이렇게 딱 걸어 나와가지고 네. 네. 성공해서 나오는 장면까지
2: 아마 여러분들 네. 보시면서 네. 그냥 뭔가 하나 되는 느낌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뭔가 그죠 더위 피해야 되죠. 뭔가 피하다 보면 또 각자 도생이 되는데
0: 네.
2: 뭔가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원초적인 하나 되는 마음이 또 생기지 않는 생기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0: 고 노회찬 의원이 그 명 대사를 했잖아요.
1: 네.
0: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되지 않느냐
1: 네.
0: 이 얘기를 하면서.
2: 아 외계인 얘기를 하셨어요?
0: 네. 그 이 얘기를 고 노회찬 의원이 했어요.
1: 명언이 참 많죠.
0: 네, 네. 네. 어떤 상황에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싸우더라도 결국에는 더 큰 적이 나타나면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지 않느냐.
1: 네.
0: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계인 침공 얘기를 했다는
1: 그 얘기도 얘기합니다.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뭐 다른 얘기고요.
0: 네.
1: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신 저는 오늘 두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지금 한 편 소개를 해주셨는데
2: 지금 많은 걸
1: 네. 영화 자체는 인디펜던스 데이고 네. 그걸 본 우리 건희 씨의 첫 번째 영화 관람이라는 영화를 한 편을 더 본 것 같아요.
0: 근데 정말. 진짜 잊을 수 없잖아요.
1: 네, 잊을 수가 없죠.
0: 첫사랑을 못 잊듯이 네. 나의 첫 극장 영화는 거의 뼈에 새겨지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2: 최근 추천 간데가 그 영화관 옆을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추억이 확 올라왔는데,
0: 네.
2: 제가 몇 년이 지난지는 제가 안 세봤는데 30년이었군요.
0: 네.
2: 야, 30년.
0: 아, 인디펜던스 대단합니다. 네. 네, 참 재밌습니다.
2: 1990년.
0: 아마 음악도
1: 네.
0: 이 음악 거의 이게 지금 엔딩 타이틀이거든요. 너무 귀에 익숙한 이 음악이에요. 이게 진짜 많이 쓰이잖아요.
2: 너무 잘 만들었다.
0: 네.
2: 와.
0: 뭔가 이렇게 막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1: 네. 거의 스타워즈급이에요.
0: 스타워즈 느낌이 많이 나죠.
1: 네.
0: 음악 잠깐 만나볼까요?
1: 네.

0: 자,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의 엔딩 타이틀, 그 유명한 곡을 잠깐 듣고 왔습니다. 자, 이지영 이백희의 영화 대 영화. 오늘은 이 영화 괜찮은 거니? 예, 김건희 씨와 함께 하는 날인데요.
1: 네.
0: 주제가 외계인.
2: 외계인.
0: 지금 이때와 딱 맞는, 네. 아주 재밌는 주제를 들고 오셨는데, 첫 번째 영화는 인디펜던스 데이였고요.
2: 네.
0: 백희 씨가 가지고 온 영화는 뭘까요?
2: 저는 바로 그 인디펜던스 데이의 다음 해에 개봉했던 1997년 작품.
0: 이 영화도 그렇게 오래됐다고요?
2: 네. 스타쉽 트루퍼스입니다. 1편.
0: 네. 아, 1편 얘기이다 네. 보니까.
2: 1편.
0: 그래도 1편이 얘기하고. 이렇게 오래됐다고요?
3: 네. 야.
0: 진짜, 어머. 왜, 얼마 네. 안 된 것 같은
3: 놀랍다.
0: 느낌이죠?
2: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당시에 어떤 그 게임이 유행하고 있었냐면은, 스타크래프트라는 네, 네. 게임이 유행하고
0: 있었고
2: 엄청났었죠,
0: 스타크래프트.
2: 그 게임을 영화로 만든 것 아니냐.
0: 네.
2: 라는 얘기를 많이
0: 제목부터
2: 했습니다.
0: 제목부터 그렇고.
2: 예. 그래서 스타쉽 트루퍼스여서.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이 실제로 외계인과 싸우는, 그냥
0: 네.
2: 주구장창 싸움만
0: 네,
2: 해요.
0: 네,
2: 그렇죠.
0: 네.
2: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네. 싸우다가 끝나요. 예. 많은 동료를 잃기도 하고 지구인들도 희생되고 외계 종족들도 희생되고요. 외계 종족은 버그라고 불리는
0: 네.
2: 그 종족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벌레처럼 생겨서
0: 맞아요.
2: 버그라고 이름을
0: 맞아요.
2: 붙여놨어요.
0: 약간 돈벌레 같기도 네. 하고 막 이렇게 진짜
2: 여러 가지 형태의 벌레 네. 뭐 사마귀처럼 네, 생긴 벌레도 있고 날아다니는 벌레 외계인도 있고 진짜 그 땅에서만 움직이는 벌레도
0: 땅을
2: 있고
0: 땅을 팍 하는 듯이
2: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꿈틀꿈틀꿈틀 이렇게
0: 네,
2: 약간 뭐 달팽이라고
0: 네,
2: 할까요? 무슨 애벌레라고
0: 맞아요.
2: 할까요? 뭐 어떤 그렇게
0: 그러니까 그런 벌레 모양에서 네, 따와서 아마 그렇게
2: 따와서
0: 만들었겠죠?
2: 만든 그런 그 외계의 종족들이 있는데 이 종족들이 최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로 그 작은 행성 하나가 날아옵니다.
0: 네.
2: 그리고 그 날아오는 행성 때문에 지구가 위협을 받게 생겼어요.
0: 네네.
2: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0: 네.
2: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나서다 보니
0: 네.
2: 외계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럼 싸워야지.
0: 네.
2: 그래서 싸우기 1년 전으로 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0: 네, 주인공들이.
2: 주인공들이 고등학교 학생이고 남자 주인공은 운동은 잘하지만 공부 뭐 수학 성적은
0: 네.
2: 꽝인.
0: 네.
2: 근데 좀 잘생겨가지고 인싸인
0: 네. 네.
2: 그런 친구고.
0: 여학생들한테 인기도
2: 네.
0: 많고.
2: 이 친구의 여자친구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0: 네.
2: 사교성도 되게 좋고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와 왜 사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제하고 있고 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한 명의 친구가 더 있는데 그 친구 이 세 명의 친구가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는 군대에 가는
0: 네.
2: 군대에 간다.
0: 네. 불렀는데요. 그 군대 네. 이름을 무슨 연합군처럼.
2: 네, 맞습니다.
0: 예.
2: 무슨 뭐 지구 연합 사령부처럼
0: 뭐
2: 그런 식 이름이 붙어 있어요.
0: 나는 거기에 입대할 거야.
2: 네.
0: 막 이런
2: 근데 이 장면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0: 네.
2: 근데 어쨌든 왜 외계인이 침공했다고 이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모두 입대를 꿈꾸고 있다고
0: 네.
2: 조금 이상하긴 해요.
0: 네.
2: 근데 입대를 한 장면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0: 네.
2: 입대를 하고 나면 이제 막 좀 훈련소에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훈련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가장 많이 놀라셨을 장면은 남녀 훈련병이 다 같이 샤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샤워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인 게 왜 군대에 왔니라는 얘기를 이 샤워를 하면서 남녀들이 대화를 하는데
0: 네.
2: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우리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어서
0: 네.
2: 난 여기에서 뭔가 해가지고 돈도 좀 벌고 부모님들을 좀 호강을 시켜주고
0: 네.
2: 싶어. 남자 주인공은 사실은 입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자거든요. 그런데 부모와의 독립을 꿈꾸는 것 같은 인상을
0: 네,
2: 들었죠.
0: 맞아요,
2: 부모에서
0: 맞아요.
2: 벗어나고
0: 네.
2: 싶은.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이유 때문에 입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군복무를 2년을 해야만 지구인으로서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0: 네.
2: 그러니까 지금 지구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 이미 지구를 벗어나서 여러 행성에 옮겨가면서 살고 있어요.
0: 그게 이제 설명이 되는
2: 네,
0: 거죠?
2: 그게 나중에
0: 네.
2: 설명이 됩니다. 천천히. 근데 이 나중에 설명이 되는 과정 중에 지구인들이 왜 다른 행성에 가서 그 행성을 점령했는지는 안 나와요.
0: 예, 네, 맞아요. 그건
2: 얘기는
0: 안 나와요.
2: 안 나와요. 근데 단지 외계 생명체가 행성을 하나 던져가지고 지구를 위협하거나 하는 그 상황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왠지 계속 방어해야 되고 외계인과 싸워야 돼요.
0: 네.
2: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시민권이 뭔가 하나 머리에 살짝 담아두고 이 뒷 얘기를 이제 따라가게 돼요.
0: 좀 걸리기도
2: 애매해요. 왜
0: 저 뭐지? 네,
2: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안 준다는 건가?
0: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또 뭔가의
2: 맞습니다.
0: 그 불편함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리고 이제 이 외계인들과 싸우다 보니 외계 생명체들과 이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뭐 시간당 100만 명이 죽는다. 시간당 뭐
0: 그거를 아예 숫자로 보여주잖아요. 전광판으로 보여주잖아요.
2: 어마어마한 지구인이 죽기도 하고 그만큼의 외계 생명체가 죽기도 하고 이 싸우면서 정보를 획득하기도 하고 이미 이 입대 과정에 이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과 헤어지고 여자 주인공은 자기의 상사랑 사귀고 또 자기 친구 중 3명 중에 한 명이 머리 똑똑한 친구는 텔레파시를 이용해서 어떤 외계 생명체에게 정보를 획득하는 정보 장교로서의 길을 또 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마지막 장면에 입대하십시오.
0: 입대, 그러면서 끝나요.
2: 입대하십시오.
0: 깜짝 놀랐어요.
2: 하고 끝납니다.
1: 와.
2: 근데
1: 맞아.
2: 이게 아마 80년대 90년대 청소년기를 보내신 분들에게는 비슷한 영화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탑건이요. 탑건을 딱 끝나고 나면 나는 공군에 입대해야 되겠어.
0: 그때 다 거기에 미쳐 있었어요.
2: 다 그래서
0: 톰 크루즈의 그 항공 점퍼의 비행기 모는 거.
2: 거예요. 그런데 공군 사관학교를 가려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스타쉽 트루퍼스의 육군 혹은 보병의 이 이미지를 보면 애초에 주인공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인간이 돼서 마지막에 지구를 지키는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화면을 향해서 입대를 권유한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조금씩 느낌을 눈치를 채는데 원래 폴 베어벤 감독은 이 영화를 나치즘을 비꼬기 위한 조롱하기 위한
0: 군국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2: 비판을 위한 영화로 만든 거예요.
0: 네.
2: 근데 영화가 너무 재밌다 보니 모두 매력에 빠져버린 거죠.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없을 만큼.
0: 그게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2: 폴 베어벤 감독은 인터뷰 때마다 내 영화가 오독되고 있다.
0: 저는 그 의도가 아니었어요.
2: 이 사람은 무슨 영화를 만들었냐면 로보캅, 토탈리콜, 원초적 본능 이런 작품을 만든 사람이에요.
1: 그러네. 그 색깔이 나네요. 로보캅 색깔이 나.
2: 로보캅에서도 무슨 얘기였냐면 인간을 대신하는 로봇이 인간을 지킬 수 있을 미래가 올 건데 인간은 준비가 되어 있냐고 질문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 로보캅에서 핵심은 뇌는 여기 부분은 인간이고 나머지는 다 AI 같은 로봇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주인공은 로봇 윤리와 인간 윤리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나의 개인적 복수와 공공의 로봇 경찰로서의 임무를 계속 헷갈려하고 내 개인 복수를 하면 안 돼. 사회적 공헌을 해야 돼. 근데 AI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서 보면. 근데 당시에도 이 메시지를 감독은 던졌지만 너무 영화가 재밌다 보니
0: 그냥 막
2: 우리는 움찍고
0: 그리고 막 나쁜 놈 막 차단하고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2: 이런 생각을 했는데 토탈리콜도 마찬가지.
0: 네.
2: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다른 인격체와 다른 외계인이 혼재하는 개념 을 토탈리콜에서 얘기했던
0: 그래서
2: 거거든요.
0: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 입대하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아주 그 감독이
2: 강렬하게,
0: 가장 말하고 싶은
2: 그렇습니다.
0: 군국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거기 넘어 넣어놨는데
2: 주인공의 옷과 모든 옷들이 다 나치
0: 맞아요 군목들. 디자인이 딱 그래요
1: 그렇구나.
0: 색깔도 그렇고
1: 그러네.
0: 네
2: 그래서 이 영화의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한 개인이 누구나 죽일 수 있는 전사로 키워지는가.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누구든 죽여도 되는. 그러니까 전체주의 사상을 어떻게 내가 내 윤리로 각인하게 되는가를 만드는 영화. 이 영화가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졌으니까.
0: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어쨌든 지구가 공격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
1: 맞아요, 맞아요.
0: 우리가 다 점령해버리고 말겠어.
2: 네네네네.
0: 그러면서 죄 없는 행성들까지 그냥 다
2: 그렇게 접수했다는 게 영화를 보고 나서 느껴야 될 마음이었던 거예요.
0: 그래 맞아요. 근데 그냥 영화가 워낙 재밌다 보니까 외계인하고 싸우는 그것만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2: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는 외계와 싸워서 지구인이 이긴다는 표면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면 영화를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낯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외지인 혹은 외계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지?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네, 라고 질문하는 영화를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무조건 조금만 달라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핵심은 나도 그렇게 이 외계인 외부의 것을 터부시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내 무리 안에서 왕따가 되는
0: 그렇죠,
2: 거예요.
0: 그렇죠.
2: 내 무리 안에서. 네. 네. 내 무리 안에서 소외자가 되고 또 나도 아웃사이더가 되고. 그러면서 저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니까 가장 강력하고 강렬하게 저 외계를 쫓아내는 방식으로 투쟁하는
0: 맞아요.
2: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 무리에서 배척당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한 거죠.
3: 있어요.
0: 그래서 내가 왕따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가해자가 돼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무리에 그냥 동조해버리고
2: 맞습니다.
0: 이런 것들이
2: 그런 두려움을 자기 희생으로 이 영화는 미화시키는 면이 있어요.
0: 네.
2: 이제 희생당하려고 하는 이제 외계 생명체로부터 공격받은 상사가 있는데
3: 맞아요.
2: 나는 살 수 있거든요.
0: 네.
2: 근데 나 그거 참을 수가 없. 날 죽여 그냥. 내가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0: 그,
2: 날 죽여.
0: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잡히니까 버그한테 잡히니까 그 제자를 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제자가 정보군이었거든요.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뇌를 빨아먹어가지고 정보를 빼내니까 얘 이 정보군이 잡힌 이상 안 된다니까 먼저 쏴버려요. 그러더니 내가 저 상황에 놓이면 니들도 나를 쏴야 돼?
2: 네.
0: 이렇게 말합니다.
2: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0: 네.
2: 너희들은 끝까지 싸운다. 만약에 뒤돌아서 나오면 내가 너희를 죽인다.
3: 야, 그
2: 메시지를 계속 얘기해.
0: 그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계속 그게,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그 가장 얘기하는 거 그거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 전쟁해야 돼. 그 얘기잖아요.
3: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이 내용은 전 국민이 다 들어야 돼요.
0: 그러니 감독이 진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2: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소개되지 못했냐면 이 감독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제작자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아니 사람들이 지금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0: 그냥 이거 자체를 하는데 재밌어하고 잘 보는데
2: 사람들 지금 재밌대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감독의 목소리가 묻혔던 거예요.
3: 그러니까
0: 제작자 입장에서 어쨌든 흥행 돈벌이가 중요하니까.
3: 저도 이 나이 때 보면은 그게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재밌었어요.
0: 저도 그냥 그렇게 봤다니. 근데 저는 마지막에 입대하십시오 하고 끝나니까 뭐지 왜 저러지 왜 조제사가 마지막이지?
2: 그러니까 국군 입대 홍보 영상처럼.
3: 왜냐면 저도 탁권이 영향을 받아서 제가 공군 갔다 왔거든요.
0: 네.
3: 왜냐하면
0: 여기 있었어.
3: 너무 사탕이 돼서 제가 그것도 다른 비행기도 아니고 F4였단 말이에요. 제가 F4 정비일이었어요.
2: 야.
3: 그래서 제가 비행사는 못 돼도 정비일은 하고 싶어서 F4의 그 안에 정비는 안에 들어가서 잠깐 낮잠도 잘 수 있어요.
2: 야, 어떡해요.
3: 저는 이렇게 교육일을 하는 담당 부서였기 때문에 훈련병들을 여기 정비하는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날지 못하는 비행기였고 내부는 똑같은 그래서 탑건의 그 조종석 앉아서 제가 점심시간에 낮잠을 잤던 군 생활을 보냈거든요.
0: 탑건 그 비행기가 F4예요?
3: 네, F4예요. 폭격기. F가 들어간 게 폭격기인데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좋았어요.
0: 남자들은 그 비행기 조종사에 로망이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2: 어렸을 때부터
3: 뜨끔했네요.
2: 태권부위부터 우리는 막 그 느낌 있잖아요. 뭔가 조종하는
3: 조종하고
0: 어쨌든 날고 싶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더군다나 조종과 나는 걸 다 되는 게 비행기 모는 거니까
3: 올해 요정 바람들이 보여서 머리 뿌리고
2: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와 인연이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건희쌤이 이 영화를 태어나서 처음 본 영화라고 얘기하면서 인디펜던스 데이 말씀해 주셨죠. 저는 이게 진짜 묘한 게 이 폴 베오웬 감독의 스타쉽 트루퍼스가 97년인데 제가 군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군인일 때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군인이 할인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0: 군인 할인 있죠. 경찰 할인도 있고.
2: 비행기도 절반값도 안 되게 싸고요. 기차도 싸고요. 그래서 저는 휴가를 나오자마자 그때 6박 7일짜리 휴가였는데 휴가 나오자마자 비행기표를 끊고 제주도로 가서. 예, 제주도 극장에서 이걸 봤어요.
0: 아니, 굳이 제주도로 가서요?
2: 제주도 여행을, 여행을 가고 싶었거든요.
3: 아, 휴가, 저도 군 휴가 저렇게 보냈어요.
2: 긴 휴가를 나오면.
0: 1박 7일이니까. 네,
3: 네. 싸니까, 맞아요.
2: 군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겠다.
3: 저도 영화 꼭 봤어요. 영화 꼭 봤어요.
2: 그래서 제주도에서 본 영화예요, 이게.
3: 와.
2: 군인 신분으로. 근데 그때는 지금 우리 권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뿜뿜했어요. 제 군인인 제 자신의 신분과 이 영화의 캐릭터들이 겹쳐지게 보이면서 그쵸. 와 진짜 저는 최전방에서 근무했었거든요.
0: 네네네. GP.
2: 이제 너희들 난리 났다. 내가 스타쉽 트루퍼스 보고 온 군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3: 그래 이때 하세요 장면에서 울어 울었겠는데요.
2: 너무 감동적이었죠. 근데 이제 전역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 영화가 계속 제 마음 속에는 모래 씹는 것처럼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볼 때
0: 이게 그러니까 뭔가 껄쩍지근한 거 있잖아요. 전라도
2: 왜 그랬을까? 이 영화는 그냥 재밌는 영화인데 나한테 왜 뭔가 뭐지, 불편했을까? 그래서 이제 감독의 인터뷰라든가 영화에 대해서 더 파고들기 시작을 했고 오늘처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0: 아,
2: 그래서 저는 그 시절에 제가 외계인처럼도 느껴져요. 완전 다른 사람처럼.
3: 그러네. 와.
0: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나 그때 진짜 내가 봐도 좀 이상했어.
3: 제가 그 영화 6번 봤거든요.
2: 정말요?
3: 봐도 봐도 내용이 재밌어요.
2: 재밌어요.
3: 근데 설명을 저렇게 듣다 보니까 와 인문학 수업을 듣는 것 같았어요. 꼭 들어야 되는 내용이네요. 진짜.
0: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영화 얘기를 하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3: 아 역시
0: 내가 놓친 부분.
3: 와.
0: 누군가가 보는 그 시선을 나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느끼면서 그 영화를 또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는.
3: 맞습니다. 나는 컬투쇼처럼 이 방송을 여기 와서 청취자분들이 앉아서 좀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0: 그러니까 진짜 같이 영화 얘기하다 보면 진짜 그래. 너는 또 그런 것도 봤어? 이렇게.
3: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스타쉽 트루퍼스.
3: 아,
0: 딱 이게 군대 군대 행진 음악이잖아요. OST도 이래요. 그래서 대놓고.
3: 아 맞아요.
0: 스타쉽 트루퍼스의 메인 테마입니다. 근데 딱 군대 행진 그거잖아요.
3: 100% 장면인 줄 알아요.
0: 잠깐 만나볼까요?
3: 네.

0: 40주플러스의 메인 테마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 영화 괜찮은 거니의 김건희 씨와 함께하고 있는 영화 대 영화, 주제는 외계인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 외계인 관련 영화는요, 2016년작 컨택트입니다.
1: 예, 되게 컨택트. 최근작이네요.
0: 네.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아주 따끈따끈한
2: 신작
0: 예.
1: 그러네.
0: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정말 훅 빠져서 봤는데 영화가 딱 끝난 다음에 감탄이 나오면서 이렇게 매력적인 영화가 나오다니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매력적이죠. 네.
1: 어떤 포인트가?
0: 그러니까 결국엔
3: 여자 주인공이 제일 매력적이죠.
0: 네. 일단 애덤 스미스의
1: 인정.
0: 네. 에이미 애덤스군요. 에이미 애덤스. 우리 제레미 레너의 또 이 정말
3: 호크아이.
0: 지적이면서 네. 섹시한.
1: 아, 멋있어요.
0: 네. 그죠?
1: 그러네.
0: 근데 이 영화는 아까 어떤 측면에서 그랬냐 했는데 외계인과의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매력은 그거였어요. 분명히 세계 곳곳에 이렇게 그 럭비볼 모양의 타원형을 그 거꾸로 세우는 돌같이 네. 생긴 게 계속 막 세계 곳곳에 나타나잖아요. 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외계인이 공격할 것 같은 그 공포스러움이 아니라 진짜 근데 생긴 건 진짜 무섭게 생겼잖아요.
1: 맞아요.
0: 약간 문어의 코끼리 얼굴과 재가지고 일곱 개의 거대한
3: 헵타포드.
0: 헵타포드. 헵타가 7이고 네. 포드가 다리라는 뜻이어서 일곱 네. 개의 그 거대한 다리를 가진 그 생명체가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뿜어내는데 네. 막 그 뿜어내면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막 그 네. 카나리아를 통해서 이 공간이 안전한가를 확인하고 네. 그 외계인을 만나는 장면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인간이 지금 여기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가를 맞아요.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결국에 보면 그게 아니라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거 아,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는 인간은 선형적인 사고밖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는 쭉 그냥 나아가는데 이 외계인은 그게 아니고 원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네. 미래도 보이고 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 인류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러 온 거다 네. 이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에이미 아담스가 이 사람, 이 외계인의 언어를 해독하는 것도 전 너무 신기했어요.
3: 네, 네, 네.
0: 그 해독함으로 인해서 능력이 생기잖아요.
3: 네.
0: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삶의 미래를 보게 되는 그런데도 그 미래의 비극적인 결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네. 그 사랑과 선택 이것까지 단순한 외계인 영화가 아닌 거예요.
3: 그렇죠.
0: 그래서 이 영화는 너무나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정말요.
0: 그리고 저는 그 외계인 발 끝에서 이렇게 우리가 빨판같이 생겼잖아요. 네. 딱. 근데 거기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마치 먹물이 물에 탁 나오면 네. 번지듯이 네. 근데 그게 언어가 되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떻게 드네벨로브 감독은 저걸 저렇게 표현할 생각을 했을까. 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3: 맞아요.
0: 이 외계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보여줘야 될 때 네, 결국은 영화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까를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한 끝에
3: 정말요.
0: 그걸 그렇게 형상화하는 데 네. 성공한 걸 보고 이 드니벨로 감독은 정말 천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3: 이 영화의 뒷얘기가 있는데요. 테드 창 네, 소설이잖아요.
0: 소설이잖아요.
3: 이 소설을 직접 이제 영화사에서 판권을 가지고 가서 네.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0: 네.
3: 그랬더니 그러면은 감독이 누굴지
0: 네.
3: 결정을 해달라. 근데 그 가운데 그 괴물의 봉준호
0: 감독 봉준호 감독이 들어가 있었어요.
3: 이 영화를
1: 와.
0: 네.
3: 만들려고 했대요.
0: 네.
3: 근데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네. 뭘 요구했냐면 내가 시나리오 각색을 할 수 있게 해달라.
1: 와.
3: 네, 내가 시나리오 각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사에 요구를 했더니 이미 100가지 버전의 각색 버전이 있는 거예요.
1: 아.
3: 테드 창이 감수한.
1: 대단하다.
3: 100가지 버전의.
0: 근데 테드 창은 네. 지필에는 관여하지 않고 네. 약간 감수만 했어요.
3: 감수만. 오. 근데 회사에서는 100가지 버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이미.
3: 네. 근데 그걸 오케이 하고 이 100가지 이야기를 원래 소설도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제작자의 마음에도 들게 디렉팅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감독밖에. 이걸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이.
0: 그러니까 봉준호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각색하고 싶은 욕심이 되니까. 있는데 제작사하고 안 맞잖아요. 안 뜻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네벨라브한테 간 거죠.
3: 그랬다고 합니다.
1: 네. 봉준호 감독의 버전이 너무 궁금하네요.
3: 너무 궁금해요. 예.
0: 어떻게 각색을 했을까.
3: 거기서 괴물이 팍 나왔는데
1: 옥자가 나온 거야.
3: 옥자가.
0: 옥자가.
1: 옥자가 나왔어.

0: 그러다가 이제 깨달았고 그다음에 내가 내 미래를 보고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저는 나중에 제레미 레너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돼서 이제 둘이 결국엔 부부가 되잖아요. 그 대사를 물어볼 때 당신의 전생애를 볼 수 있다면 삶을 바꾸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또 딸한테 한나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의 그 마음.
1: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되는.
0: 똑같이. 그리고 이 외계인의 단어가 왜 원형으로 돼 있는지까지도 깨닫게 되면 이 영화는 정말 너무나 매력적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아주 감동적인 외계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2: 제 생각에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집중해서 혼자 보고 싶은 영화네요.
0: 아니 그리고 자체가. 이 보이는 시각 효과 그리고 그 이들이 내는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1: 맞아요.
2: 그래서 방금 저 검색한 게 이 음향 감독이 누굴까 지금 궁금해서 검색해봤어요.
0: 이 음향도 진짜 너무 멋져요.
1: 대단합니다.
2: 이런 영화는 음향 감독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외계인을 만날 때 그 쫄깃함 이런 것들을 그 안개 낀 곳 같은 곳에서 그 문어 일곱 개 다리 가진 그 외계인이 등장할 때 그 소리가 나오거든요.
1: 와.
0: 그때는 진짜
2: 다시 봐야겠다.
0: 내가 진짜 그 외계인하고 만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막 공포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 방독면 벗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1: 네네네.
0: 에이미 아담스가 벗으려고 할 때 제레미 레너는 막 말립니다. 벗지 말라고. 근데 에이미 아담스는 확신을 가지고 벗어버리죠. 이런 장면들.
1: 그런 장면에서도 이제 어떤 게 느껴지냐면 그 새가 옆에 계속 보여요.
0: 카나리나,
1: 그
0: 카나리아.
1: 이 새가 원래 그 광부들이
0: 그
1: 막장에 들어갈 때 지하에서 나오는 독가스가 있을까봐 새를 먼저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카나리아의 새라는 그 문구 자체가 그런 실험적인 내가 마루타가 돼버리는 이런 문장으로 쓰이거든요.
1: 그래서 죽어서 나오면 거기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 영화에는 얘를 먼저 집어넣고 뺄 시간이 없으니까 긴박함도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얘랑 같이 가야 되는
0: 그러니까
1: 상태로.
0: 이 새장을 들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한나 딸이 그린 도화지 그림에 그 카나리아 새장에 있는 카나리아까지 나와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1: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제 이 에이미 아담스가 이 옷을 벗고 투명한 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이제 실제 한 번의 소통이 일어나거든요.
0: 나타나서 같이 그 빨판 같은 다리를
1: 이 대는. 보이지 않는 게 사실 닿는 것처럼 보여요.
0: 맞아요.
1: 근데, 닿는 것처럼 근데 보이는데
0: 있긴 있죠.
1: 근데 그때 근데 이 에이미 아담스에게 외계인의 능력이 흡수되고 와. 이제 시간을 초월해서 어떤 것들을 사고하거나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심지어는 상대 언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인 게 외계를 우리가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뭐 곡성에서도 뭐 우리 ET에서도 외지인, 외부인, 외계인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천천히 학습되어 오거나 전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게 그 비교적 최근 작품이에요. 신작이잖아요. 신작. 그런 이 정도쯤 오면 접촉까지 이제 컨택트까지 온 거죠. 무찔러야 될 대상일 때도 있겠지만 이제 접촉해야 될 대상일 수 있을 때 뭘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너무나 선명하게도 너의 미래. 네 미래가 옳지 않은 결론이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감수하고서도 지금의 접촉을 용인할 것인가? 를 이 영화는 이제 묻고 있는 제목부터 묻고 있고 이 핵심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못할 것 같거든요. 그 컨택트를 물리적 컨택트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2: 와, 여러분.
1: 근데 이 포레스트 휘데커인가요? 포레스트 휘데커 그
0: 군인인
1: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자 주인공이 제가 첫 번째인가요? 그랬더니 아니, 너 같은 사람이 많았고 벗은 건 네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런 대상으로 외계인과 접촉해서 언어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시도는 인류가 이 순간에만도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언어를 풀어야 할지,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도 중요하고 소통이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마지막에는 접촉까지가 이제 화두가 되는
0: 그렇습니다.
1: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여기서도 진짜 만약에 우리가 그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았으면

0: 있으면 전쟁이 일어났겠죠. 왜냐하면 그렇겠죠. 마지막에 러시아랑 이쪽에서 막 공격하려고 하는 직전에
1: 네, 이미 소통을 다 끊어버렸어요.
0: 다 끊어버린 네. 끊어버리고 네,
1: 원격
0: 공격
1: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0: 공격 직전에야 이제 이게 확실해지면서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비극을
1: 그럼
0: 이제
1: 그 다음에는 우리 윌 스미스가 나와야죠.
0: 네, 아 그렇죠. 그런가요?
2: 네. 이 영화가 다 연결되고 있었어.
0: 네, 이 영화는요, 네. 뭐 이야기는 뭐 무조건 훌륭하고요. 그 보여주는 그 효과들, 네. 음향 이런 것까지 다 너무나 완벽한. 아, 네. 진짜 그 외계인이 이렇게 안개 속에 있는 데서 이렇게 걸어오듯이 등장할 때 그 네. 충격, 언어를 만들어낼 때 그 모습, 네. 그다음에 빨판 같은 걸 이렇게 딱 마치 우리 손바닥을 쫙 펴서 네. 뭔가를 보여주듯이 네. 빨판 같은 것을 이렇게 쫙 네. 갖다 대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놀라워요.
1: 멋지죠.
0: 이 영화는 네. 정말 멋집니다.
2: 이런 느낌은 처음인데 이 영화는 제가 화면으로 보지 않고 런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리만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0: 네.
2: 좀 그러고 싶은 영화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1: 예. 하, 멋지네요.
0: 아 진짜 멋집니다.
2: 그럼 새롭게 볼 것 같아요.
0: 네, 드네 벨르브 감독을 그 뒤로는 이 영화 뭐 물론 이제 프리즈너스도 있고 네. 뭐 그을린 사랑도 있고 하지만 이 컨택트는 거의 정점을 찍은 영화하지 않나. 그 뒤로 그냥 네. 믿고 보는 감독이 돼버린.
1: 근데 듄이 있잖아요.
0: 네, 그러네요. 듄도 듄이 살짝 아쉬운 좀
1: 아 진짜요? 저는 너무 좋은데.
0: 아니, 네. 재밌긴 한데 네.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
1: 지루함.
0: 네. 네. 왜냐하면 드네 벨르브 감독이 영화 중에 지금까지 지루한 영화가 없었는데 네. 듄이 살짝 그런 걸 보여준 것이 듄 재미 없던데.
2: 왜냐하면 평이 엄청 좋길래 저도
1: 네. 보셨습니까? 네. 듄을
2: 계속 네. 그 샀어요.
0: 네.
2: 원투 다 샀어.
0: 네. 네. 네.
1: 좀 지루했어요?
2: 중간까지 못 가던데요, 제가.
0: 그거 봐요.
1: 저는 그 지루하다고 네. 얘기 나오는 그 장면이
0: 네.
1: 저는 멈춰놓고 보고 싶은 장면이거든요. 왜냐면 체험하게 만드는
2: 네. 그러니까 한번 네. 뭐에 빠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볼 것 같아.
1: 저 듄에서 네. 이 주인공이 이 모래 괴물을 네, 읽히지 못하게 다리를 이렇게 걷는 그 춤추듯 걷는 보폭의 장면이 굉장히 길거든요.
0: 맞아요.
1: 탱크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 장면. 그 지루하다고 말씀해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저는 너무 저는 황홀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듀는 어쨌든 네. 그게 좀 지루하다라고 보는 분들의 저는 감상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1: 아 못해요 저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0: 저는 듄보다는 컨택트입니다. 그냥 듄보다는 컨택트입니다.
2: 진짜. 갑자기 러브레터 네. 그 언덕 내려가는 장면이 생각나네.
0: 아 그러면 끝으로 이제 마무리 안 되겠네요. 네. 마무리를 해야 돼서 두 분한테
2: 그래요?
0: 미래를 전 생일을 네. 볼 수 있는데 바꾸겠습니까?
1: 아 저는 지금의 삶을 가야죠.
0: 네. 네. 바꾸시겠습니까, 건희 쌤?
2: 저요?
0: 네.
2: 아 어려운 질문이네요.
0: 네. 네
2: 어려운 질문이니까 그 저의 생명이 뭔가 상황이 놓였다도 해도 고민이 되겠지만 아, 누군가가 제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의 뭐 어떤 생명이 걸려 있다면 야, 시도를 해보려고
0: 바꿀 수도
2: 하지 않을까요?
0: 있겠다.
2: 네. 시도할 것 같아요.
0: 네.
1: 네. 여러 가지 또 질문을 던지게 만드네요.
0: 음악도 멋지죠?
2: 하지만 제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스케일을 만나게 되겠죠.
1: 네.
0: 영화 컨택트의 OST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외계인 관련된 영화 세 편 만나봤습니다. 김건희 쌤 감사해요.
2: 네, 모두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더위 잘 네. 이겨내시고 9월에 만나요 우리는.
2: 네.
0: 네. 저는 이지영이었습니다.
1: 저는 이백희였습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2: 네, 고맙습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무더운 여름 매일 햇살 쏟아지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우리 마음에 시원한 바람처럼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나는 프로그램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이야기가 예술과 삶이 되는 시간,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실버건의 주간 플리. 오늘의 주인공은 파미입니다. 첫 번째 곡은 All In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Kiss Me Blue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파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미는 태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고요. 몽환적이고 감성적인 어쿠스틱 인디팝과 드림팝이라고 하죠. 되게 몽환적인 시티팝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고 현재 많은 글로벌 팬층을 넓혀가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계속해서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PT Dirty.

PT 더티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몽환적인 그런 느낌, 몽글몽글한 그런 감성, 이런 게 되게 시티팝, 드림팝이라고 여러분께 표현해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그 느낌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이냐고요? 아닙니다. 파미의 라이.

네, 그녀의 몽환적이고 몽글한 사운드, 그 안에서 되게 수수한 듯하게 펼쳐지는 목소리가 매력적인 파미의 음악 듣고 있습니다. 2019년 중국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죠. 중국 신소회 The Coming On Girls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대요. 이후 중국 걸그룹인 시스의 멤버로도 활동을 했던 바가 있네요. 그 이후에 솔로 싱어송라이터로서 전향하게 되었는데 2024년 Out of Nowhere라고 하는 EP를 통해서 싱어송라이터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곡은요, Cry Jar이라고 한 곡입니다. 듣고 가시죠.

파미의 크라이자 이어서 들으셨던 노래는 Call My Dad,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곡은 Not Yet입니다. 파미의 음색에 담뿍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EP도 있었고 정규 앨범도 나왔습니다. Foo for Pet라고 하는 노래고요. Foo Pet이라고 하는 노래고요. 2025년 발매됐고 주요 싱글로는 Covent Garden, Not Yet 지금 나오고 있는 곡, 그리고 아까 들렸던 Lie와 PT Dirty 그리고 Cry자까지 다양한 곡들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러분의 플레이 리스트에 들어갈 만하죠?

네, 조금 더 가창력의 묘미가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곡은 하이웨이. 여러분과 이 노래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또 입으로 넘어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이고요. 여러분과 2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앞에 30분 1부였죠. 바로 실버건의 주간 플리 함께 했습니다. 파미의 음악 어떻게 들으셨어요? 되게 뭐랄까 몽글몽글한 사운드 안에서도 다정하면서 부드럽고 좀 섬세한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실버건의 주간 플리 들으시면서 본인의 플레이리스트에 한 곡 담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2부 넘어갈 텐데요. 2부 코너는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이렇게 날이 푹푹 찌고 더워지니까 야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밖에 그냥 잠깐만 나가 있어도 땀이 뻘뻘 나고 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사병 정말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여름의 포도농장이라고 하는 노래 제가 정말 아끼는 곡이고요. 주간 김은총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주간 김은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기 전부터 썼던 곡입니다. 첫 번째 곡이나 거의 다름없는 곡이고요. 이 곡 덕분에 200곡이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2: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19년 10월 15일 도착한 3409님 사연입니다. 부모님이 백구에서 포도 농사를 하고 계세요. 덜 익기도 하고 태풍 때문이기도 하고 수확이 늦어져서 막바지인데요. 너무 일을 많이 하세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 가족이 동원돼서 포도를 따는데도 잘 안 돼요. 거기다 포도 좀 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것도 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 숨 돌릴 새도 없어요. 저는 며칠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평생을 해오셨을까요? 이젠 정말로 그만 쉬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가사를 낭독해 드릴게요. 한여름의 포도농장 작사 작곡 김은총. 한여름의 포도농장 태풍 모두 지나가면 주렁주렁 포도들도 계절 따라 익어가죠. 익어가는 포도들과 늘어가는 이마주름, 깊어가는 이 계절과 늙어가는 내 아버지. 한여름의 포도농장, 태풍 모두 지나가면 주렁주렁 포도들도 계절 따라 익어가죠. 익어가는 포도들과 늘어가는 이마주름, 깊어가는 이 계절과 늙어가는 내 아버지. 한여름의 포도농장, 태풍 모두 지나가면 주렁주렁 포도들도 계절 따라 익어가죠. 나무 같은 내 아버지, 계절 따라 익어가죠.
1: 한여름의 포도농장 사연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또 한여름의 포도농장 노래 가사까지 다이렉트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들을 만나게 됐었던 순간들을 저는 모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한여름의 포도농장을 만났던 날도 기억합니다. 가장 어찌 보면 흐릿할 수 있겠죠. 근데 첫 시작이나 다름없는 곡이었기 때문에 이 사연을 받았을 때 울컥했던 그 감정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포도농장의 그 일과가 우리 부모님의 또 아버지의 또 하루 일과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덥고 푹푹 찌는 그때 청포도가 이렇게 익어가는 것처럼 그런 뭐 농부의 부지런함, 매일 꾸준히 하는 그 노동의 대가로 포도가 연근은 걸 보면서 아버지의 노동이 또 저와 같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미래를 비춰주는 그런 일 같기도 해서 한여름의 포도농장을 쓰게 되었고요. 그 곡을 들려드렸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용기를 얻고 또 주간 김은총을 지금까지 해왔었던 거죠. 최근에는 뭐 물론 멈췄지만 멈춘 지 벌써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는 거죠. 이제 11월 되면은 2년이 되겠죠. 근데 저는 엊그제도 곡을 하나 썼습니다. 네, 아이들을 위한 곡이었고요. 주간 김은총 덕분에 저는 누군가가 곡 의뢰를 했을 때 두렵지 않은 그런 싱어송라이터가 되었기 때문에 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곡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부탁이 부탁하는 사람들도 쉽진 않겠지만 받는 싱어송라이터들이나 작곡가들도 되게 어렵게 뭔가 가슴에 팍! 푹 하고 이렇게 박히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시간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또 이 세상에 필요한 노래를 보내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여름의 포도농장 원곡 버전으로 들려드려 볼게요.

0: 네, 한여름의 포도 농장. 이게 주간기문총 6주차로 그 제가 코로나 시절에 연재할 때 불렀던 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녹음해서, 에세이와 함께 연재 서비스를 했었죠. 그때 불렀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그 흑석골에 살 때였을 거예요. 그때, 그때 방 안에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니라면, 서학동 작업실, 거기 어딘가에서 불렀겠죠? 그렇게 불렀던 곡이었고요. 2019년에 쓰게 된 곡이었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곡이지만, 여름만 되면 불러보고 싶은, 또 부르고 싶은, 또 불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물론 2021년이었죠? 2021년에 라이브 온더 블루. 아, 이렇게 되니까 되게 오래됐구나, 벌써. 그때 이제 라이브 앨범으로 낼때 수록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소위 그 전문용어로 미천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갖고 있는 곡들이 주간기문총 초기였으니까, 이제 1년 남짓, 1년 좀 이상 이렇게 해왔었던 프로젝트였었기 때문에 그때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곡들만 선별해서 또는 그 시즌에 필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곡들을 담았던 기억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이 노래 어딘가에서 많이 불렀는데 그때마다 좋다고 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분도 되게 좋았고, 신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에세이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 2019년 10월 15일, 주간 김은총으로 한 통의 사연이 도착했다. 부모님이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태풍 때문에 수확이 늦어졌고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일이 너무 고되어 이제는 정말 부모님이 쉬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다. 포도를 따는 일도 끝이 없고 포도즙을 내달라는 부탁까지 이어지는 바쁜 나날. 며칠만 거들어도 온몸이 녹초가 되는데 부모님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사실이 새삼 크게 다가왔다는 사연이었다. 사연을 읽는 순간 이상할 만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저는 아버지처럼 농사짓고는 안 살래요. 철없던 중학생 시절, 밥상머리 앞에서 아버지가 일구어낸 따뜻한 쌀밥을 오물거리며 던졌던 한마디는 그 시절 내 어리숙함과 오만의 결정체였다. 순간 밥상 위로 서늘한 정적이 흘렀고 아버지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 살지 마. 누가 너보고 농사지으라고 했냐?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라며 목소리를 높이셨다. 수고스러움을 뻔히 보면서도 툭하고 터져나온 자식의 무심함에 아버지는 무척이나 서운하셨을 것이다. 그 시절 내 눈에 농부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이른 봄 모판 정비부터 이양, 잡초 제거, 태풍과 장마를 견뎌내는 지독한 노동에 비해 삶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쌀값은 매년 떨어졌고 햇볕에 검게 그을려가는 아버지의 얼굴처럼 그분의 속도 타들어만 갔다.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려고 아버지는 여러 사업에 손을 대셨지만 실패가 거듭되었다. 우리 집을 휘감은 태풍과 장마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고3을 앞둔 시험생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어스름한 저녁 아버지는 조용히 나를 방으로 부르셨다. 맹맹한 공기 속에서 아버지는 서울로는 못 보내도 국립대는 꼭 보내줄 테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제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니 동생과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신 채 이튿날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셨다. 갑작스럽게 어깨에 지워진 가장이라는 무게감 속에서 방황할 겨를은 없었다. 조용히 품어왔던 가수의 꿈과 음악대학 진학이라는 희망은 고이 접어두었다. 머리를 모판에 까칠한 촉감처럼 깔끔하게 밀어버리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수능 사탐 영역에 사력을 다했다. 다행히 1년 뒤 국립대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 수 있었고 타지에서 자리를 잡으신 아버지 덕분에 거짓말처럼 우리 집을 휘감던 태풍도 소멸해갔다. 이후 동생도 국립대에 진학했고 나 역시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어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다. 나 역시 그랬다. 어린 마음에는 농사는 힘들기만 한 일이었다.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날씨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삶이 안쓰러워 보였다. 땀 흘린 만큼 보답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쉽게 말하던 철없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다. 농부는 단지 농작물만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봄에는 씨앗을 심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을 견디며 태풍과 장마를 버텨내며 가을에는 비로소 수확을 맞이한다. 우리가 밥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마주하는 한 끼의 밥과 한 송이의 포도는 그렇게 수많은 계절을 견딘 사람들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가족을 향해 있었다. 부모들은 늘 자신보다 자식의 계절을 먼저 생각한다. 자식이 학교에 다니고 꿈을 꾸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자신의 계절은 뒤로 밀어둔다. 그렇게 부모의 젊음은 조금씩 자식의 미래가 된다. 나 역시 살아오며 가족들의 태풍 같은 시간을 지나왔다. 앞이 보이지 않던 시절도 있었고 가족 모두가 같은 비를 맞던 계절도 있었다. 그 시간을 건너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가족은 거창한 말을 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며 서로를 지켜낸다는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집에도 비는 결국 그쳤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 가족은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각자의 자리에서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제 나만 제 궤도에 오르면 되겠구나 싶던 차에 라디오 사연을 매주 노래로 만드는 주간 김은총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 청취자의 사연을 마주하게 되었다. 김제백구에서 온종일 포도농사에 매달려 계신 부모님의 이야기였다. 태풍 때문에 수확이 늦어진 데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 가족이 동원되어도 일손이 부족해 숨 돌릴 새도 없다는 사연이었다. 며칠 돕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평생을 농사짓고 살아오신 부모님이 이제는 정말 쉬셨으면 좋겠다는 자식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사연을 읽는 순간 포도밭의 고단한 풍경 위로 평생을 농부로 살아오신 내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겹쳐졌다. 그래서인지 이 사연을 읽으며 포도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부모님의 얼굴이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조금씩 깊어지는 이마의 주름,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리던 굳은 손, 그 모든 것이 누군가를 사랑한 시간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날 나는 한여름의 포도농장이라는 노래를 썼다. 한여름의 포도농장 태풍 모두 지나가면 주렁주렁 포도들도 계절 따라 익어가죠. 가사를 쓰면서 문득 포도와 사람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분한 햇볕과 비 그리고 긴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단맛을 품는다. 사람도 그렇다. 힘든 계절을 견딘 사람일수록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오래 버틴 사람일수록 더 깊은 향기를 품는다. 그렇게 오래 버텨낸 우리 부모님은 늘 우리의 가을을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정작 자신의 계절은 미뤄두면서도 자식의 수확만은 누구보다 기다려주는 사람들. 정년의 나이에도 여전히 포도 농사를 이어가고 계신 사연의 부모님이나 자식들을 위해 묵묵히 땀 흘려오신 우리 아버지나 그 일의 근본적인 동기는 결국 가족을 향해 있었다. 어쩌면 내 아버지는 그 힘겨웠던 태풍의 시절처럼 여전히 자신만의 농사를 짓고 계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자식들은 어느 순간부터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 이제는 부모님이 조금 쉬셨으면 좋겠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바람도 아마 많은 자식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은 쉽게 일을 내려놓지 못한다. 일이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자식 걱정이 끝나는 날이 과연 있을까? 벼농사나 포도농사는 비바람을 견뎌내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수확의 계절이라도 도래하지만 음악가로서 나의 가을 거두기는 언제 올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때가 많다. 그러나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그러하셨듯 나만의 농사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뿐이다. 주렁주렁 익어가는 포도알처럼 매주 곡을 쓰고 글을 남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 그 묵묵한 결실이 깊어가는 계절 속 아버지의 늘어난 이마주름과 고단한 어깨의 자그마한 쉼과 다정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계절은 반드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부모님을 쉬게 해드리겠다는 거창한 약속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농부의 마음처럼 하루하루 성실히 이어가는 것이 먼저라고 믿는다. 노래를 만들고 글을 쓰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나만의 농사를 짓는다. 언젠가 나의 계절도 무르익어 작은 결실을 맺는다면 그것이 부모님의 오래된 어깨를 조금은 가볍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태풍은 언제나 지나간다. 그리고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해진 포도송이와 한층 깊어진 계절이 남을 것이다. 부모님의 시간도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조금씩 익어가고 있다.
0: 한여름의 포도농장 에세이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다소 늘 긴 듯 하시겠지만 할 얘기가 많고요. 네. 또, 그, 내밀한 이야기들을 그냥 말로만 표현하기에는 아깝잖아요. 근데 글로 이렇게 남겼을 때, 더 가치 있는 기분도 든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만져지게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좀 기대가 되고요. 이 한여름의 포동장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정말 한여름의 복판에 있다라는 것을

들려드리고 있지만 언젠간 이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은 확실히 있는 곡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 말고도 정말 다양한 존재들이 불렀을 때 빛날 곡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오래 묵었을 때 더 빛날 수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드는 곡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곡을 쓰는 주체자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주의 큰 존재가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곡을 내놓는다, 전달한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런 곡들이 제 그 품이나 제 손을 떠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자랄지는 사실은 저는 모르는 거니까 물론 어떤 곡은 정말 제가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매진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곡들은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커 나가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뭐 네, 구태여서 제가 지금 가장 최저점이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빠른 저점 매수를 해도 괜찮은 곡이 한여름의 포도농장 이라는 곡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곡들의 뭐 다양한 그런 뭐랄까 편곡과 A의 툴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지만 오늘 곡은 그냥 경제씨와 제가 담백하게 부르는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원더블루 라이브 원더블루 앨범에 수록됐었던 그 당시 그 곡을 코로나 19 때 비대면 현장에서 불렀던 그 라이브 버전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곡 듣고 자연스럽게 3, 4부 코너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리얼 서칭쇼 수상한 최재석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수상하지만 알면 알수록 우리 지역에 이렇게 멋진 분이 하게 되는 매력 넘치는 분들을 모셔서 자랑하고 소개하는 시간. 오늘 모신 분도 정말 수상할 정도로 다재다능한 팔방 미인형 게스트이십니다. 전공은 국문학이신데요. 박사과정은 또 경제학까지 하시고요. 또 극작가이시면서 로컬 콘텐츠 대표이시기도 한 멋진 분이신데요. 이렇게 글과 이야기로 지역의 가치를 디자인하는 안선우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전주에서 글을 쓰고 있는 안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야, 제가 작가님을 이 방송에 모시려고 네.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네. 이렇게 기다렸다가 결국 이렇게 시즌2에 모시게 되어서 네.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2: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2: 바쁘려고 네. 항상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그게 이제 프리랜서들의 또 삶이기도 한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참 오랜 시간들을 또 우리 지역에서 활동에 오셨는데 그런 지난한 이야기들 다 오늘 뭐 이 짧은 한 시간 동안 다 풀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검색에 걸리는 내용들 또 그리고 제가 틈새틈새 듣고 네.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 편안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얼 서칭쇼니까요. 네 검색해보겠습니다.
2: 네.
1: 네 늘 똑같습니다. 질문은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안선우 작가님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검색해보신 적 있으세요?
2: 네.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네. 검색을 해봤는데 놀라웠습니다.
1: 그쵸.
2: 네. 네. 잊혀졌던 저의 어떤 기록들이 드러나니까 좀 놀랍기도 하고 네. 무섭기도 하고 네. 네, 그렇죠.
1: 네,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은 안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오늘 안선우 작가님,
2: 네.
1: 걱정하실 필요 없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2: 네.
1: 네,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안선우 작가님은 극작가이자 콘텐츠 디자인 전문 기업 크리티션의 대표입니다. 라고 첫 서두부터 밝혀주고
2: 네.
1: 있네요.
2: 네.
1: 네. 저는 이제 작가님으로만 그냥 사실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극작가님으로만 사실 인식하고 있었는데,
2: 네.
1: 정말 다양한 또 이제 크리티션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님이시기도 하셨더라고요.
2: 네.
1: 네. 그런 이야기들도 좀 이제 편안하게 이어가 볼 텐데요.
2: 네.
1: 또, 그 다음 글이 전 참 좋았어요. 글쓰기와 지역의 전북 전주의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로컬 콘텐츠 기획, 극작, 디자인 등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네요. 틀린 정보는 없는 거죠.
2: 네.
1: 네.
2: 좋았던 건 역사
1: 네.
2: 때문에.
1: 네. 맞아요.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2: 네.
1: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전공이 이쪽이시잖아요.
2: 저는 국문학이죠.
1: 네, 국문학이시고. 네. 네. 근데 이게 역사와 문화, 그러니까 인문학 쪽 베이스신
2: 그렇죠.
1: 거잖아요.
2: 네. 네.
1: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력 및 활동이 짤막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크리티션 대표님으로서 활동하시는 이야기들도
2: 네.
1: 있으시고요. 근데 거기서도 의미 있는 글이 있네요. 지역 고유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로컬 콘텐츠 및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고 계신다라는
2: 네,
1: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지역 고유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작업 같은 경우가
2: 네.
1: 말은 쉬워도
2: 네.
1: 상당히 많은 고민과 연구와 또 참고를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네, 그런 작품들을 하시게 된 배경도 좀 일단 짤막하게 궁금해지네요.
2: 네, 오늘 좀 제 관심 있는 주제라
1: 네.
2: 더 재밌는데 네. 또 사회자님께서 그런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니까 네. 좋은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1: 네, 네. 좋습니다.
2: 일단은 뭐 한마디로 이제 그 행정 용어죠. 로컬. 로컬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무거워도 상관없죠.
1: 네, 그럼요. 이 방송국은 예. 정말 깊은 이야기를 다 나눠야 예. 되는 그런 좋은 방송국입니다.
2: 그래서 시간이 좀 충분하니까 로컬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지역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수도권이나 서울과 비교를 하거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는 고유성에 주목을 한 거죠. 이제 어떤 분들은 로컬에 그런 인문학적으로 풀면 어떤 보편성에 주목을 하는데 네. 저는 지역에서만이 특히 이제 전주에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그것들이 어떤 문화라는 영역으로 집결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역사가 흐르고 있는 이러한 콘텐츠 로컬 콘텐츠를 좀 보면서 아 저는 이제 목표가 그 전주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전주에 외국인들 정말 많이 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치에 좀 제가 집중을 네. 네.
1: 그렇게 집중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일단 서두부터도 재밌죠. 네. 이런 보편적인 그냥 인문학적인 것을 벗어나서 더 떠나서 더 깊이 있게 우리 지역의 이야기들을, 지역의 가치들을 계속 발견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는데, 네. 그게 집중하게 된 배경도 사실 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2: 좀 배경은 사실 우울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20대 때에 그 이 문화예술 판이라고 하죠 저희는 네. 판이라고 하면 좀 문화예술 영역에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지금 다시 떠올려 보면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한 100명 정도 가정을 하면 네. 지금 그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 헤아려 보면 10명도 안 되는 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처음에 이렇게 기획했던 부분들을 좀 포기를 하고 다른 일을 하거나 또 다른 도전을 한 거죠. 네, 포기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 이 지역에서 아무래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되면서 그게 어떤 뭐랄까 약간 차별? 계급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때가 있어요. 문화 기획의 네. 계급화라고 해야 되나? 꼭 뭔가 메인에서의 기획만이 그게 메이저이고 그게 아닌 변두리의 영역을 뭔가 마이너로 취급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로컬리티라는 것들이 결코 주변부가 아니다. 네, 고유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을 때 했던 말인데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왜라는 이유들을 계속 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지역에 있으며 그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어서 그게 이제 좀 결론을 현재까지 이른 게 결국은 어떤 고유성,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도 충분히 매력적인 기획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 처음에 시작했을 때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네. 그러니까 사실상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2: 어떠세요? 네. 경험을 해보셨을 때 좀 비슷한
1: 아무래도 네. 저희 또 이제 전 지역 음악신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쵸.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막내일 때 그 하늘같이 높았던 선배들이 네. 점점 음악 활동을 안 하게 되시는 경우가 사실 좀 많고 네. 요 근래 진짜 선배가 공연하는 공연을 안 본 지 진짜 꽤 오래된 것 같아요.
2: 네. 서로 지탱을 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되게 좋은 힘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힘들이 또 저는 이제 또 다음 친구들 또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좋은 그런 경험을 들려주고 싶어서 계속 그런 이유들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런 깊은 이야기들 계속 또 아마 네. 작품 이야기하면서도 또 계속 드러날 거기 때문에요. 또 다음 이력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2: 네.
1: 저는 사실 오늘 그 선우 작가님 모실 때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작가님이라고. 호칭해야 되는 그쵸. 게 오히려 좀 너무 단편적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더 이렇게 이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보여줄 무언가가 없을까 이런 사실 고민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 작가로서의 그 정체성이 사실은 선우 작가님에게는 가장 큰 거기 때문에
2: 네.
1: 예, 여기서도 극작가로서 활동해 오신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전주 문화재 야행 네. 활동하셨던 거 화용도 작품하셨던 거 여인 1984였죠?
2: 네, 예, 맞습니다.
1: 예, 그 이야기까지 있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대표 프로그램이 이제 일단 전주 문화재 야행 이야기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네.
1: 저는 그 전에 작가님으로서 컨텍스트가 좀 궁금해졌어요.
2: 네.
1: 그러니까 언제부터 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매력적이다 또는 글이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에게 뭔가 특별해진 순간이 언제셨는지 궁금합니다.
2: 꽤 오랜 시간을 거슬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였죠.
1: 네. 네
2: 초등학교 때
1: 초등학교 때부터 네,
2: 한 3, 4학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히 이제 4학년부터였는데 네. 이제 그 저학년 때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이렇게 뭔가 특출나게 그때쯤은 또 보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1: 그쵸.
2: 뭔가 그림을 잘 그린다랄지
1: 뭐 사생대회에서 뭐 예. 수상하고
2: 또 뭐 운동을 좀 잘한다랄지
1: 네.
2: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뭐를 잘하지? 그러니까는 뭔가 감남을려 같은 느낌. 옛날 말로 치면 네. 뭔가 그냥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이었는데 뭘 나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 중간도 아닌 거예요. 어중간했던 거죠. 예. 그래서 뭐를 나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에피소드가 좀 떠오릅니다. 4학년 때 일인데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끝나고 나무라는 거예요. 저보고
1: 네.
2: 학생들 다 있는 앞에서
1: 뭘 잘못했나요?
2: 그때 당시로 굉장히 마음 졸였던
1: 네.
2: 많은 상상을 하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지?
1: 그렇죠.
2: 근데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도 잘못했다고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뭔가 되뇌였었는데 근데 그게 그 장면이 아직도 좀 생생해요. 다 끝나고 나서 저가 남아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쉽게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쁘셨어요. 뭐 이런저런 업무들을 처리를 하느라고. 그래서 좀 기다렸었는데 이제 오시더니 잠깐만 와봐라 라고 해서 갔었죠. 근데 서랍에서
1: 네.
2: 서랍을 딱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쪽지를 딱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쓴 독후감이었거든요.
1: 아...
2: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고쳐볼 생각이 없냐라고 물어봐서 그때 한번 그 이제 수상을 하는 그런 대회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뭔가 아직도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1: 네,
2: 근데 결국은 그 대회에 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혼났습니다. 다시 써오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 쓴 거죠. 선생님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결말은 좀 아쉬웠지만 그때 그 저한테 줬던 경험은 나도 뭔가 중간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이제 그때 느꼈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문학소년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1: 아, 네. 그러니까요. 어쩌면 선생님이 나무라고 해서 독후감을 네. 갑자기 펴놓고
2: 네.
1: 고쳐볼 생각 없냐고 하는 거는
2: 네.
1: 일단 그 독후감의 가치가 글의 네.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거니까요. 오히려 그게 선우 작가님께서 글쓰기를 만나게 된 계기군요. 제대로 그렇죠. 자기 본인 스스로에게
2: 네.
1: 나에게 글이란 이게 네. 생기는.
2: 그래서 주변에 그런 이제 지금 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학부모들인데 잘 이제 들으면 좋은 게 그런 거를 좀 발견을 하고 칭찬을 하고 기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2: 막 단기적으로 저는 그때 많이 혼났거든요.
1: 네.
2: 네.
1: 기대를 많이 하셨나 봐요. 선생님께서.
2: 되게 무서운 네. 선생님이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이라는 게 저의 세계 안으로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포시 네. 들어왔던 거죠.
1: 네. 그럼 자연스럽게 문학소년의 삶을 걸으셨다고 하는데
2: 네.
1: 자연스럽게 뭐 백일장 대회,
2: 네.
1: 뭐 글쓰기 대회 이런 네. 것도 꽤 나가셨겠어요?
2: 뭐 네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계속 이제 그 문학 동아리부터 네. 시작을 해서 네, 대회도 이제 대표를 해서 나가게 됐죠.
1: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뭐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동아리 활동하고 뭐 대회 나가고 이런 거는 사실은 뭐 학창 시절에 할 수 있잖아요.
2: 네,
1: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네. 그래도 누군가에게 학교를 대표하는 경험도 사실은 운동이 되었건 뭐 다른 대회가 되었건 할 수 있는 건데.
2: 네.
1: 근데 이걸 전공까지 선택하는 건 네. 또 다른 결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2: 그때 당시로는 모르겠어요. 저의 환경이었는지 환경 탓을 좀 해보자면
1: 네.
2: 정보가 많진 않았어요. 과에 대한 내가 뭔가 다양한 과에 대한 정보는 없었고 그냥 뭔가 그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도 많았고
1: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너무 네, 많을 때니까요.
2: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되게 보편적인 건데 그때 당시로는 되게 제가 보기엔 다 특수한 세상들이었어요. 예, 그냥 딱히 뭔가 인생에서 학창 시절에 뭐가 돼야겠다 이런 건 없고 자연스럽게 그냥 뭔가 그 군중 속에서 물밀듯이 흘러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특히나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성적이 그쪽에 좀 더 낮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도 이제 국어 관련된 과를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문과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1: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입시를 선택하고 그 과를 정할 때 그 수많은 학과들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리스트를 볼 때 사실 그 단어에 꽂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나한테 가슴속에 네. 심겨져 있는 어떤 단어를 고르는 거나 다름없는 작업 같긴 하거든요.
2: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국어, 국문 딱 한 순간 일단 리스트업이 됐다는 네, 것 그렇죠. 자체가
2: 최상위 리스트였죠.
1: 그렇죠. 네. 네, 그거 자체가 일단 그만큼 얼만큼 글과 가까이 계셨는지가 느껴지는 계기가 됐는데
2: 네.
1: 저는 사실 그 역사를 선택했던 건 이제 역사 선생님 덕분이었는데 과에 비슷하게 거의 사실상 방과후 레슨을 해주셨던 네. 그 경험 때문이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선생님의 그 꿈도 있었지만 근데 막상 과에 들어갔을 때
2: 그렇죠.
1: 너무 역사가 어려운 거예요.
2: 네.
1: 어떠셨어요? 들어가셨을 때 국문과에.
2: 똑같습니다. 인문계 네. 우리는 또 인문대 네. 출신이다 보니까 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알았던 내용과
1: 네.
2: 기대했던 내용과 실제로 과에 들어갔을 때에 그 펼쳐지는 학문들이 워낙 다양하고 이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1: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청강 형태로 국문과 네. 수업을 들었었는데 국어 작문이라거나 뭐 시창작 연습 이런 거
2: 네,
1: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그 맞춤법부터 네. 뭐 여러 가지 뭐 조사부터 해가지고 맞습니다.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배우는데 체계적으로
2: 분야죠. 네.
1: 네 그렇게 하는데 야 내가 이 그 뭐 저 역사로 비유하자면 야 내가 이런 작은 역사까지 작은 이런 그렇죠. 단서까지 배워야 되나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2: 네.
1: 이랬던 기억이 나요.
2: 저도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1: 네.
2: 네, 맞습니다.
1: 근데 그렇게 어려우셨으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2: 네,
1: 아니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2: 네.
1: 저는 이제 역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2: 네.
1: 휴학계를 빠르게 내고
2: 네.
1: 아이씨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네. 다 어려운 거라면 그냥 음악이라도 한번 해보자
2: 네.
1: 이렇게 된 잘못된 탕환 같은 케이스라면
2: 네.
1: 우리 작가님께서는 아 어려운데 작가해 이렇게 된 케이스잖아요. 지금
2: 네, 그러니까는. 이게 항상 저는 단선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2: 저도 이제 다른 것도 도전을 해보고 했지만
1: 네.
2: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1: 그래도
2: 결국은 아직까지도 제가 너무 힘든 게 글을 쓰는 거고
1: 네네네.
2: 너무 행복한 게 또 글을 쓰는
1: 네.
2: 그런 뭔가 이 아이러니와
1: 오, 예.
2: 네, 이런 세계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1: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네.
1: 저는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에 봤을 때
2: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더라고요.
2: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
2: 네, 그렇죠.
1: 이게 진짜 그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얘기한 찐사.
2: 네.
1: 귀결되지 않나라는 생각.
2: 찐사가 무슨 의미인가요?
1: 아, 찐한 사랑, 진정한 사랑.
2: 아, 진짜.
1: 예, 네. 진짜 사랑.
2: 네.
1: 아, 그 사람 진짜 사랑하면, 야, 네. 너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너를 향한 나의 찐사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2: 네.
1: 네.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들으셨을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2: 네.
1: 그래서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2: 네.
1: 네. 박재범의 가나다라.

0: 네, 가나다라 박재범의 노래 피처링 아이유 곡 듣고 왔습니다. 지금 수상한 초대석은 안선우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정신 차리고 제가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좀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가의 길을 국문과 를 그 어려운 그 학문의 영역 속에서도 포기하지 네.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로서 지금 길을 계속 걷고 계신데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아 내가 드디어 입봉이란 걸 했구나라고 네. 생각이 되었던 스스로에게 생각이 되었던 작품 소개가 좀 궁금합니다.
1: 정식으로 한 건 이제 2016년이죠. 그 국립무용유산원에서 그 전통 연출 발굴가 공모전이라는 네. 걸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극작을 네.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아마도 국악 분야에서 이제 다양한 스텝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스텝 활동을 하면서 꿈을 꿨었는데 이제 그때 좋은 계기가 돼서 데뷔를 했고 사실 뭐 이런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대학교 2학년 때 영화를 제작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영화 시나리오를 쓴 거죠.
0: 예. 네,
1: 그 저희 과 동아리가 콩깍지라는 영화 동아리가 있었는데 수요일마다 하는 국문과에서요. 거기서 이제 영화를 한번 제작을 해보자. 원래 영화 비평 동아리였었는데
0: 네.
1: 영화를 처음으로
0: 비평 동아리인데 제작을요?
1: 네. 그래서 저희 그 학번 친구들이 워낙 또 개성이 있어서 뭐든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영화 시나리오를 썼고 실제로 촬영도 했고 좀 부끄럽지만 제가 주인공으로 또 출연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0: 글도 쓰고 출연까지?
1: 네, 네 출연까지.
0: 야, 네네. 네,
1: 그랬죠. 그래서 뭐 입봉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전에 얘기했던 2016년도부터 이제 극작가로서 활동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그런 영화를 제작을 했던 경험도 또 저한테는 또 소중한 추억이기 때문에
0: 그러네요.
1: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0: 그 영화 제목 아직도 기억하시겠네요?
1: 네. 네. 뭐 좀 그때는 제가 뭔가 그 철학에 너무 네. 빠져서
0: 예. 네.
1: 지금은 많이 벗어났지만, 네, 뭔가, 남들, 그 철학이라는 게 이제 철학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그때 당시로 뭔가 그, 나만이 아는 철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예. 네.
1: 네. 그런 철학,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0: 네.
1: 많이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제목은, 세장 속의 새는 궁금하지 않다. 라는 게 제목이었어요.
0: 세장 속의 새는 궁금하지 않다.
1: 네.
0: 무슨 의미인가요?
1: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때 당시로의 그 청춘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민인 거죠. 내 인생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주변 상황은 왜 이런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제 그 갇혀 있는 새장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새는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우리는 그 세계를 깨고 나와야 되고 또 깨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었어요.
0: 아, 그냥 세상 밖을 꿈꾸자라는
1: 네,
0: 어떤
1: 그렇죠.
0: 그런 철학이었겠네요.
1: 네, 그렇죠.
0: 야, 그걸 대학 영화 비평 동아리에서
1: 네.
0: 만드셨다는 게 그때부터도 이미 그 네. 자질이 드러난 그 큰 사건이었겠네요.
1: 네, 그렇죠.
0: 그 작품을 지금 뭐 청취자분들이나 볼 수 있는 방법은
1: 없더라고요.
0: 없겠죠.
1: 네. 네. 워낙 시간도 지났고
0: 네.
1: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어떤 누군가의 웹하드에는 이렇게 존재하기를 또 좀 네. 바래보는
1: 네.
0: 그런 조금 약간의 기대가 좀
1: 이 방송을 듣는다면 네. 그래서 상영도 했었습니다.
0: 네.
1: 실제로
0: 네,
1: 저희 과 행사 때 상영도 했었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그렇게 그런 경험을 토대로 어찌보면은 그 시나리오 쓰기, 글쓰기에 대한 것들이 더 확장되고 그런 와중에 2016년 국립무용유산원의 전통 공연 연출가로서의 극작가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신 건데
1: 네.
0: 그 작품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작품 화영도가 맞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1: 네.
0: 그럼 화영도 얘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죠. 네.
0: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이 소재를 찾는 것도 사실은 네. 지난한 작업이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지금 뭐 국가유산 야행의 전주 국가유산 야행의 총감독이신 그 이왕수 감독님과 하고 같이 이제 구상을 네. 한 거죠. 네, 그분이 이제 연출가로 그때 데뷔를 했고 네. 저는 이제 극작가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창극 작가죠. 네. 네, 국악 분야에 이제 그런 극을 만드는 작가를 이제 창극이라고 하는데 창극 작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미션이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전통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무형유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 미션인 거여서 그때 이제 저희가 선택을 했던 게 판소리 적벽가였죠.
0: 아.
1: 네, 그걸 선택을 하게 됐고 이제 둘이서 뭔가 많은 논의를 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왕수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일단 판소리를 네.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1: 네.
0: 적벽가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으셨을 거라는 것은 예상 가능하나
1: 네.
0: 이걸 어떤 그 뼈대를 또 구성하고 스토리를 이어가고 하는 네. 작업은 또 좀 작가님께서 꽤 많은 작업을 품을 들이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0: 화용도에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메시지 이런 이건 거의 사실상 해답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1: 네,
0: 행동
1: 좋습니다.
0: 같은데
1: 네. 네. 그런 질문들 되게 네. 좋은 질문들이어서
0: 네.
1: 일단은 구성을 삼국지가 너무 어렵잖아요.
0: 네.
1: 너무 방대하고 네, 삼국지를 모르는 분들이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때의 기획 구성은 삼국지를 모르는 사람도 네, 볼 수 있는 기획이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다음 작품들에도 계속 그런 패턴 유사한 패턴으로 쓰였는데 저는 이 삼국지라는 거를 통달을 해서 내는 작가가 되지 말고 나는 삼국지에 대해서 잘 몰라 모르니까 나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역사 콘텐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후에 있을 뭐 왕가의 산책이나 이런 것들에 두루 통하는 내용
0: 아 관통하는 어떤 약간 세계관 약간 네. 그 뿌리 같은 정신인 거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면 이제 삼국지에서 보면은 이제 뭐 위촉으로 나뉘잖아요.
0: 네.
1: 그랬을 때 그 영웅들만 해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영웅들을 보여주는 거는 기존의 문법에서 많이 썼던 거고 제가 했을 때는 이제 그 전제가 좀 더 나는 이걸 잘 몰라. 그러면은 내가 이걸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재미를 느꼈다. 그리고 그거를 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에 그런 포커스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적벽가의 이제 대목 중에 군사소름 타령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0: 네.
1: 이제 그 위나라 병사들이 이제 그 적벽까지 와서 이제 그 오나라랑 그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0: 네.
1: 이제 각지의 병사, 위나라 진영의 병사들이 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각 시도에 지금으로 치면 네. 그런 무명 병사들의 설움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0: 아.
1: 네, 그런 다양한 설움들인데 그거 들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착안을 얻었죠. 그래서 화용도에는 영웅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0: 그러니까
1: 적벽 대전을 앞두고 위나라 네. 진영에 있는 그런 위나라 병사들의 이야기로 삼국지가 시작이 돼요.
0: 아.
1: 때로는 그들이 이제 뭔가 뭐 제갈량도 되고 조자룡도 되고 뭐 조조도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전체적인 뼈대는 무명 군사들이 적벽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런 긴장 상태에서 있었던 이야기들로 그 판소리 적벽가를 바라본 거죠. 그게 큰 포인트.
0: 네, 그러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이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
1: 네.
0: 대부분은 이제 어떤 분야를 잘 모른다거나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위축되어서 포기하게 되거나
1: 네.
0: 좌절하게 되기도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첫 단추가
1: 네.
0: 난 몰라 그걸 네. 쿨하게 인정하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쉽게 또 접할 수 있고 또 매력으로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찾겠다라는 발상은 또 어떻게 시작되셨어요?
1: 그게 어떻게 보면
0: 그게 너무 재밌어요.
1: 네,
0: 저는 지금
1: 에듀테이먼트라는 영역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에듀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합성어인데 최근에 이제 그 역사를 되게 지금 역사 채널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알기 쉽고 재밌게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1: 최근에
0: 네. 네.
1: 이제 그런 발상에서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이 재미있는 전통과 역사를 어떻게 하면 좀 알기 쉽게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국가유산 야행도 그렇고 왕과유산 책도 그렇고 이후의 작품들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저는 그 화용도라고 하는 작품 세 글자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냥 뭔가 그 제목 자체에서 배포와 기백 같은 게 느껴졌는데 그렇죠. 네. 그 작가님의 그 배포와 기백이 거기에서 녹아든 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그 작품을 시작하게 된 네. 그런 게 기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저는 지금 퍼뜩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화용도를 통해서 제대로 된 본인 스스로의 입봉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과정 이후가 이제 또 전개가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 다음 작품은 어떻게 또 전개가 되셨나요?
1: 그러니까 다음 작품들도 되게 동학 작품이 네, 동학농민혁명을 다루는 작품도 있고 위안부를 다루는 네, 작품이 그게 있었습니다.
0: 여인...
1: 네, 아, 그게 이제 동학이 여인.
0: 네, 동학이 네, 여인.
1: 네, 여인이고 네. 이제 꽃 찾으러 왔단다라는 네. 작품이 이제 그건 이제 송봉금 연출님이랑 같이 했던 건데 네. 그게 이제 위안부의 서사를 다룬 내용이었죠.
0: 네. 그래서
1: 그 동학을 다룰 때도 아까 그 화용도랑 또 연결이 되는 게.
0: 네.
1: 그 동학농민혁명으로 치면은 뭐 김계남 장군이랄지 전봉준 장군도 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여기서도 그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그래서 그 동학농민혁명 농민군을 떠나보낸 새 여인의 이야기로 이제 동학을 풀어가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완성이 되고 나서는 정말 좋은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딱 접근을 한 거죠. 그 여인들로 풀어가게 되면 좀 더 동학을 되게 잘 좀 매력적인 요소로 좀 더 쉽게 다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죠. 네.
0: 그러니까요. 어쩌면은 전쟁터에 끌려간 남편 이외에 남겨진
1: 네.
0: 여성들의 서사 사실은 역사적으로 잘 드러나 있지 않고
1: 그렇죠.
0: 어찌보면은 그냥 동학농민군도 어찌보면 실패한 혁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1: 네.
0: 또 지워지고 사라지고 폄훼된 그런 역사 또 서술도 많았을 텐데
1: 네.
0: 거기서 그 새 여인의 이야기를 길어 올리는 작업은
1: 네.
0: 사실 좀 되게 어려운 작업일 수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네, 그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1: 쓰다가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남녀의 관점이 아니라 그는 사회자님과 저는 동학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0: 네. 네.
1: 그런 비슷한 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역사책을 봤을 때 슬프고 그런데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 뭔가 다른 시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안에서 뭔가 슬픔과 뭔가 이런 처절함을 표현을 했을 때 내가 그걸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표현을 하는 것과 뭔가 그거를 그리워하고 있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표현을 하게 되면 좀 더 극으로서의 구성을 갖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네. 그래서 그럼 상당히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감정이입과 상상력을 통한 감정이입이 그렇죠. 많이 중요한 네. 역할을 했겠네요.
1: 네. 네. 그래서 그 여인분들이 때로는 전봉준의 재판을 재연을 하기도 하고
0: 아.
1: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구성을 가져갔습니다. 네. 네.
0: 아, 상당히 또 그리고 여성 인권의 서사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네. 요즘인데
1: 네.
0: 그런 흐름에도 너무 잘 맞는 좀 어떤 지점에서는 또 트렌디하다고 또 볼 수 네. 있는 지점이 있었겠네요.
1: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네. 오래됐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꽃 찾으러 왔단다 이야기도 듣고 싶고
1: 네.
0: 뭐 이제 뭐 왕가의 산책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들도 좀 궁금하고요.
1: 네.
0: 네. 네. 예, 사실상 왕가의 산책은 또 전주 문화재 야행의 거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네. 자리매김했지 않습니까?
1: 네. 네네네. 그래서 왕가의 산책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작가의 시선에서 어떤 기획 의도를 얘기를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제 너무 궁금했어요.
1: 네. 그거를 이제 처음 만들게 네. 되었을 때, 이제 극이 들어간 형태의 어떤 경기전 안에서의 그 단서는 이제 그런 거였죠. 지금처럼 이제 구성이 되진 않았고,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 배우들이 설명을 해주거나 배우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을 때 이제 제가 그 해설사분들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경기전 해설사분들을 따라다녔는데, 막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서 만들어 볼까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또 나름의 기획자로서의 네. 방향이 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영역을 해치고 싶지 않다. 그분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했던
0: 것 같아요. 네, 해설사분들의 네, 영역을.
1: 왜냐하면 네. 저희가 해설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랑 좀 어느 정도 중첩된 형태로 가버리면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을 하는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랬을 때 좀 건전한 경쟁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분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쟁을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와서 경기전에 와서 역사 해설을 들었을 때 좀 깊은 얘기를 듣고 싶으면 해설사분들을 만나는 거고
0: 네.
1: 좀 더 뭔가 가볍고
0: 네. 네. 엔터테인한.
1: 그렇죠.
0: 네.
1: 아까 얘기했던 에듀테인먼트.
0: 네.
1: 조선왕조실록을 쌓았을 때 아파트 11층 높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냥 있는 거죠.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약간의 그런 뭐 최근에 이제 서경석 그 한국사도 네. 저도 잘 봤는데 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1592. 그래서 임진의 나라 네. 이럴 때 뭐 네. 이런 것들의 네. 요소들을 잘 제가 착안을 해서 그런 요소들을 계속 넣었었죠.
0: 소위 말하는 약간의 아재 개그예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역사를 해설사분들이 10개를 설명을 했다면 나는 3개만 설명하자. 4개만 설명하자. 하지만 그거를 좀 더 알기 쉽게
0: 기억하게
1: 예, 전달할 네.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자 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그것도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전석 매년 네네. 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고 뿌듯한
0: 네. 네.
1: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0: 그러니까요. 저도 네. 만약에 전주 문화재 여행을 오신다고 했을 때 꼭 경험하길 바라는 예, 프로그램이 왕가의 산책이거든요. 근데 매진이 너무 빨리 되니까.
1: 네. 초창기에 좀 많이 네. 고생을 했었는데 네. 이게 뭔가 광고비를 지출을 지금은 하진 않아도 그냥 오픈하면 이렇게 다 찾아주시니까 저한테는 되게 자부심을 선물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전환도 하겠지만 관광의 영역으로도 상당히
1: 네,
0: 내가 좀 기획이 나도 글쓰기에 그 내 글이 했던 것처럼 발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1: 제가 이제 네. 관광을 6년 전부터 이제 관심을 네.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로 예술이 관광이 예술을
0: 네.
1: 나름대로 약간 미묘한 선의 영역이 좀 있었어요.
0: 네. 네.
1: 하지만 이제 제가 그걸 선택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는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가지고 저희는 몽골 매다는 구조잖아요.
0: 그렇죠.
1: 존재해 있는 예술인들이. 근데 그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때로는 동료였다가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경쟁을 하는 거를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왕과의 산책의 해설사분들과 어느 정도 다른 점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랑 좀 비슷했죠. 그래서 저는 예술의 관광의 예술화를 이제 그때 생각을 해서 예술 관광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관광의 영역으로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영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크리티션을
1: 네, 그렇죠.
0: 설립하게 되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그 설립도 하시고 또 극작가로서의 또 활동도 네. 계속 왕성하게 하고 계신데
1: 네.
0: 그러면 사실상 지금 그 두 가지 일의 경계에서 상당히 또 교집합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1: 네.
0: 네, 많은 생각들이 오갈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그 크리티션의 활동도 보니까 그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 보니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1: 네,
0: 디자인의
1: 그렇죠.
0: 영역도 있고
1: 맞습니다.
0: 투어 프로그램의 영역도 있고 그런데 소개도 좀 해주시죠.
1: 지금 저희는 이제 로컬 콘텐츠 네. 크리티션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역의 전통과 지역의 역사를 다루는 그런 어떤 예술 관광 기획사거든요.
0: 네.
1: 그거를 이제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한다고 하면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면 누가 일을 주겠어요. 그래서 좀 머리를 썼죠. 디자인으로 일단 해보자.
0: 아.
1: 네. 왜냐면은 저희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0: 정말 네. 중요하죠.
1: 근데 다 외주로 주면 돈이고.
0: 네.
1: 그것부터 일단 품어보자. 그래서 디자이너들과 함께 그런 이제 공공 디자인 사업들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의 용역을 받아서 진행을 처음 했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관광으로 영역을 전환을 한 거죠.
0: 아, 약간의 피버팅을 지금 하고 있는
1: 맞습니다.
0: 상황이
1: 그래서 이제 완전히 거의 뭐 한 80-90%는 넘어온 상태고
0: 네.
1: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관광 투어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0: 네.
1: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제 국제 관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국제 관광요.
1: 네, 외국인들이 네. 전주에 왔을 때 전주의 예술, 전주의 관광을 관광이라는 영역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나 저는 역사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서고 싶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0: 네, 네. 네,
1: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뭐 도나 시에서도 계속 외국인 관광을 뭔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뭔가 제가 이 영역에서 한 6년 넘게 있었을 때는 뚜렷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그런 부분들에 실망만 하지 말고 민간 차원에서 계속 뭔가 이걸 부딪혀보자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베트남 분들이 오셔서 뭐 중국 분들도 오시고 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이제 전주에 이제 투어를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어디 해외를 갔을 때 아 뭔가 하나 즐길 거리 없나 네. 찾게 되는데 사실 전주에서 뭘 즐길 수 있을까 했을 때 아는 정보를 아는 분들은 즐기지만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또 블루오션일 네, 수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색해 보니까 갓투어 뭐 이런 네, 것도 맞습니다. 있으시고
1: 갓투어도 네. 이제 네. 예술 관광이라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해설사보다는 이제 연극 배우들
0: 네.
1: 분들이 그 오방색 갓을 쓰고 네. 투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하반기에도 또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0: 아 네. 그러니까 저도 기회가 된다면 저희 가족분들이 전주에 놀러 오시면 한번. 네. 체험해보고 싶다는 좋습니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전주에 제가 살고 있어도 가족분들이 전주를 잘 모르시니까요.
1: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0: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1: 네.
0: 또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이렇게 또 짤막하게 또 관광 이야기까지 또 엮어봤는데요. 또 요즘은 또 강의로도 그렇게 바쁘시다면서요.
1: 네, 강의 지금 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네. 언어학 관련으로 이제 학생들을 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야, 이러면 몸이 몇 개가 필요한 겁니까?
1: 네.
0: 네.
1: 네.
0: 그리고 그렇죠. 또 저희 주변 동료 예술가들에게도 또 예술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지역에서 오래 버틴다는 것은 이제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애티튜드로 가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도 좀 기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1: 제가 뭐 최근에 밀고 있는
0: 네.
1: 한 세 가지 정도의 론이 있는데 뭐 일단은 이제 피자론이라고 있습니다.
0: 피자론.
1: 네, 피자론이 뭐냐면 예, 네, 그걸 또 쓰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뿌듯한데.
0: 네.
1: 피자를 전주시의 예술에서 피자 레귤러 한 판 가지고 싸우지 말자. 우리의 이제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문화 기획이나 예술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피자 라지를 한 판 더 시킬 수 있는 기획을 해야 된다.
0: 그러니까
1: 우리가 자꾸 레귤러 가지고
0: 네.
1: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는 자꾸 라지를 한 판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서 제가 했던 영역이 관광의 영역이었고
0: 그러니까 파일을 키우는 거죠.
1: 네,
0: 다른 그렇죠. 영역으로
1: 예, 예술의 영역 관광에서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한번 자신 있게 우리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이제 계속 라지를 어떻게 하면 또 한 판 더 시켜서 사회자분과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0: 네.
1: 레귤러 시키면 서로 눈치 보게
0: 그쵸.
1: 되잖아요.
0: 한쪽 네. 남겨놓고 아 먼저 드세요.
1: 네, 그렇죠. 한다거나. 내가 먹고 싶은데 배고파서 네. 양보를 해야 하게 되는 경우도
0: 네.
1: 있고. 네, 그게 이제 피자론이라고.
0: 야, 저도 이거 써먹을 것 같아.
1: 네.
0: 네.
1: 잘
0: 그래도
1: 써먹으십시오.
0: 그 저작권에 대한 카피라이트.
1: 아, 괜찮습니다.
0: 꼭 얘기하겠습니다.
1: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피자론이 있죠.
0: 피자론이
1: 네. 네,
0: 첫 번째요.
1: 네.
0: 너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1: 네. 두 개 다 얘기해도 되나요?
0: 네,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1: 하나는 이제 뭐, 비켜라론이에요. 비켜라론.
0: 비켜라론.
1: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프리랜서 예술가로서의 애티튜드였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비결인 건데,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도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그 CNN을 처음 만드신 분이 했던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0: 아, 네.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1: 네.
0: 아,
1: 그러니까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술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나의 애티튜드를 저는 그 세계로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작가다 보니까 기획자분도 계시고 총감독님도 계시고 뭐 음악 감독이나 뭐 영상이나 뭐 음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0: 아.
1: 소위 이제 저희 그 되게 못된 드라마 보면은 작가 노름이자라고 하잖아요. 네. 캐스팅도 다 작가가 하고 네네. 뭐 좌지우지하는 이런 것들에서 저는 많이 벗어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캐스팅에도 실제로 관여를 하지 않고 지금도
0: 네. 네,
1: 대본이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작가라면 대본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데 왜 대본을 수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수용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앞에 얘기했던 비켜라론의 그 딱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공동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작가의 포지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거죠.
0: 네. 어쩌면은 그 작가들의 그 전문용어로 곤조라고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내가 이렇게 했는데 초기 작품인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1: 네.
0: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현장의 그 목소리를 어쩌면 청취하는 것 자세잖아요.
1: 네, 그게 네.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이제 극작이라는 분야는 일반 순수 창작 시나 소설을 하는 작가랑은 좀 다르거든요.
0: 아,
1: 내려놔야 돼요.
0: 내려놔야
1: 돼요. 예, 시나 소설은 작가로서 완결성을 가지거든요.
0: 네.
1: 작가가 처음에 시작을 하고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완결성을, 물론 이제 편집자의 갭이 있지만.
0: 네.
1: 근데 이 극작이라는 거는 배우들에 의해 대사가 바뀌어요. 기획자에 의해 대사가 바뀌고 연출가에 의해 대사가 바뀌기 때문에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예, 이렇게 제 대사가 난도질 당하는 거에 대해서 소위. 하지만 이게 이들이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바꾼 이유가
0: 네.
1: 다 자기의 경험을 밀고 들어온 거였어요.
0: 네.
1: 그게 무대에서 보여졌을 때 좀 눈물이 날 만큼 좀 놀라웠어요.
0: 네.
1: 아, 나의 글이 이렇게 무대에서 누군가의 이렇게 타서 빛이 날 수 있구나. 그래서
0: 아.
1: 이 극작가가 참 힘들어도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음악으로 바뀌고 가사가
0: 네.
1: 예, 작곡이 돼서 음악으로 바뀌고 가수에 의해 어떤 음색을 가지고 있는 결의를 가진 가수에 의해 불려지고 이런 경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작가로서는 어때요? 했을 때 되게 황홀한 경험이죠. 네, 시나 소설과는 좀 다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야 그런 황홀경을 느끼셨다.
1: 네, 그렇죠.
0: 네, 저도 다른 지점에서는 또 저 제 분야에서 느끼겠지만
1: 네.
0: 그게 상상하니까
1: 네.
0: 또 그 객석에 앉아서 보고 계시는
1: 그렇죠.
0: 또는 리허설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작가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1: 네.
0: 되는 것 같아요.
1: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들 좀 뭔가 기분 나쁜가 이런. 네, 뭔가 자기가 틀려서 대사가 틀려서 기분 나쁜 거 이런 건데
0: 내가 고쳐서 저렇게 보나? 뭐
1: 저는 그런 게 아니라
0: 있죠.
1: 계속 상상을 해보는 거 내가 썼을
0: 네.
1: 때랑 이들에 의해 바뀌었을 때 펼쳐졌을 때 그 감동을 느끼고 있는 건데 박수도 안 치고 웃지도 않으니까
0: 네.
1: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감동을 여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0: 네.
1: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봤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비켜라론까지 또 듣고
1: 네.
0: 자연스럽게도 작가님의 그 극작가로서의 그
1: 네.
0: 작품의 과정과 어떤 약간의 그 철학 같은 것들도 엿볼 수 있어서
1: 네.
0: 너무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럼 마지막으로 준비된 노는 어떤
1: 마지막은
0: 노래인가요?
1: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너무 이제 그 제작이 아니라 고구마 줄기론이 있습니다.
0: 고구마 줄기론이요?
1: 네,
0: 어떻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쏙쏙 들어올 것
1: 네,
0: 같죠?
1: 비켜라론, 네. 그리고
0: 피자론,
1: 피자론 그리고 고구마 줄기론. 이건 제가
0: 네.
1: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건데 특히 이제 그 이왕수 연출의 영향이 컸죠.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라인이라는 게 생기고
0: 네.
1: 너와 내가 생기고
0: 네,
1: 크루가 생기고
0: 네.
1: 우리라는 게 이제 생기잖아요.
0: 네.
1: 그랬을 때에 우리의 애티튜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종합한 게 바로 고구마 줄기론인데
0: 네.
1: 고구마 줄기가 뭐냐면 저희가 고구마 줄기 엮듯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0: 네, 한 명을
1: 고구마를 하면은
0: 네.
1: 줄기가 다 나와서
0: 네.
1: 고구마가 막 딸려 나오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 지역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방송을 출연한 사회자분까지도 피해를 보는 거다. 그리고 같이 연출을 했던 같이 동료 그 작품을 만들거나 이렇게 함께했던 분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점점 더 한 해가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닌데 좀 더 뭔가 건전하게
0: 네.
1: 좀 더 투명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0: 네. 네.
1: 또 최근에도 그렇고 뭐 전에도 그렇고 계속 뭔가 연예인들의 사생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이제 부정적인 행위를 했거나
0: 네.
1: 깨끗하지 않은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밝혀지게 되는데 그런 거를 볼 때도 더 고구마 줄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1: 나 혼자 피해보면 모르겠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연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더 뭔가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애티튜드를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찌면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의 특수성이
1: 네, 그렇죠.
0: 아무래도 서로가 잘 엮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1: 네.
0: 그런 거잖아요.
1: 네.
0: 네, 그리고 워낙 좁다 보니까
1: 네.
0: 거기서 스스로를 좀 다잡는
1: 네, 그렇죠.
0: 그런 철학이 되어주고
1: 네,
0: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0: 네.
1: 분들이 한번쯤 생각했으면 하는 거에서 세 가지를
0: 네.
1: 오늘 주창을 해봤습니다.
0: 이야, 이런 이야기를
1: 네.
0: 저희 방송에서 풀어주셔서
1: 네.
0: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1: 네. 네.
0: 저도 너무 흥미로워
1: 아 그래요?
0: 정말 이 방송 중에 이렇게 제가 몰입해 본 건 정말 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1: 할 얘기가 많은데
0: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1: 부족했네요 시간이.
0: 그래서 사실은 진짜 한 2, 3, 4부작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1: 네.
0: 들 정도였는데
1: 네.
0: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덧 또 이렇게 시간이 거의 지나가 버려서 좀 저는 아쉬움이 벌써 커지는데요.
1: 네.
0: 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 좀 짤막짤막하게 그래도 작가님께서 걸어오셨던 길부터 몰두하셨던 작품 이야기 또 어떤 철학에 이르기까지
1: 네.
0: 다양하게 그래도 풀어봤.

0: 같이 뭉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전주 국가에서, 나라에서 우리 예술인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볼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좀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많은 제안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획자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전주시의 예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획자들이 지금 활발하게, 그래도 나름 감각이 오른 기획자들이 좀 뭉쳐서, 예산을 오히려 끌고 전주시 안에 들어와서, 예, 그래서 재정 확충단이라고 제가 제안을
1: 재정
0: 했었거든요. 예,
1: 확충단.
0: 전주시 예술 재정 확충단이라고 해서, 원래 그거는 그 의원들이나 혹은 이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아니다. 우리도 같이 하자. 기획자들, 예술인들도 기획적인 성향을 가진 예술인들, 파워 제의를 가진 성향인들이, 시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자생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하지만 뭔가 예산을 끌어오는 역할은 또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또 다른 영역을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주시 예술 재정 확충단을 만들어서 그런 것 예술인들의 기획자들을 또 키우기도 하고 또 다음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획자들을 키워보기도 하고 그 예산을 받았을 때 공연을 하거나 시각 예술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또 예산의 기회를 줄
1: 이제
0: 수 있는.
1: 이렇게 퍼져나가는
0: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 시간이들.
0: 뭔가 지자체에 뭐 당연히 눈치는 봐야겠지만 그런 예산을 끌어왔다라는 자부심도 느끼면서 같이 해보고 싶었고,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1: 정말 기존에도 어떤 인터뷰에서 전주는 정말 기름진 땅으로 불렸다고 이렇게 자랑도 하셨었는데 기름진 땅을 더 만들어 가고 계시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런 단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1: 저도
0: 드는데,
1: 혹시 가입되나요?
0: 제가 주도하는 건 아니고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그냥 제가 그런
0: 꼭 필요한
1: 약간
0: 인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확충단이라고 마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0: 왜 확충단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행정에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확충단이라고 제가 그냥 감히 미리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1: 그러니까요. 과감하게 극작가로서의 또는 예술 기획자로서에 머물지 않고 관광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피버팅 하셨던
0: 그렇죠.
1: 것처럼 그럼 이제 관광 영역의 예산도 이 예술의 영역으로 같이
0: 그렇죠.
1: 연결을 지으실 수 있으니까.
0: 그래서 관광에 계신 분들도 저에 대한 이미지가 예술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하는 거지 자기네 영역을 침범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단언할 순 없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그런 앞으로의 여정들이 제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약간의 팬심이 샘솟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0: 함께 하시죠.
1: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이제 띄워 보겠습니다. 어떤 곡 띄워 드리면 좋을까요?
0: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한강 작가도 이제 그 악뮤의 노래를 들어서 되게 감명을 받았었는데 저도
1: 맞습니다.
0: 아, 이건 진짜 가사를 잘 썼다 하는 곡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작품인데 곡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떤 한 친구가 헤어진 제가 아시는 분이랑 헤어진 분이 있었는데 이 노래가 나오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줄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이 가사를 곱씹어 보니까 너무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1: 노래 안에서도 정말 울고 웃기고 또 여러 안에서도 그 짧은 3, 4분의 영역에서도 서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낼 건가라고 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고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 문화계에서 문화 예술 영역에서 또 관광의 영역에서 다양한 전략들과 다양한 생각들, 철학들을 가지고 우리 전주를 기름지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외치겠습니다. 늘 이건 통과 의례입니다. 전주에 가면 김우총입니다가 아니라 전주에 오면 안선우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0: 제가
1: 끝이
0: 안선우입니다.
1: 나겠습니다. 자, 외치겠습니다. 너무 귀한 존재이셨습니다. 전주에 오면
0: 안선우입니다.
1: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선물 보라를 일으켜.
1: 예예예 싹스 인더 하우스

0: 순간에 담을 순 없겠지 but I'll be by your side, I'll be by your side. You are my dream, dream.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잘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공통된 병입니다. 그래서 늘 목이 마른 상태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적은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살뜰함과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는 향기로운 차 한 잔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때가 있고 내 삶의 소소한 고마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또 다정한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도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은 이처럼 일상이고 사소한 데 있는 것이지 크고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행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서른도의 보고 싶은 내 사랑아 들으시면서 신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마이진, 청담동 브루스, 김범룡, 인생길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여산 척화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산 척화비는 2002년 5월 30일에 익산시 향토유족 제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척화비는 대원군이 병인 양요 1866년 때 척화 의제를 발표하고 신민 양요 1871년 이후 백성들에게 서양에 대한 강한 향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서울 종로를 비롯하여 동래, 부산진, 함양, 경주 등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1882년 임오군란 이후 대원군이 실각하자 일본 공사관의 요구에 의하여 모두 철거되어 인근 땅에 묻었다가 1915년 이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여산 척화비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며 이를 현재의 여산 동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여산 동원 건물 옆으로는 여산에 부임하여 온 여러 관리의 선정비와 영세 불망비 그리고 여산 초등학교 주변에서 옮겨온 척화비 등 9기의 비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상 익산시 향토유산 제7호 여산 척화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수선아, 엄마가 강, 김다연 한 번만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 쇼 진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옥장미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문화 콘텐츠쇼 라디오 방송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오늘 너무도 행복한데요. 가수 옥장미, 열심히 활동하는 옥장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옥장미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옥상미 씨.
1: 네.
0: 아, 옥상미 씨 노래하실 때 막 힘이 넘치시던데, 그 힘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1: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네. 이렇게 7살 때부터 민요를 많이 해왔습니다.
0: 아, 민요를?
1: 예, 그래서 많이 해오면서 무대도 또 이제 많이 섰고 어릴 때부터 많이 서다 보니까, 그래도 또 무대 울렁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또 열심히 또 이제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목소리도 이제 네. 활달하게 또 들리시는 것 같고 네. 또 제가 또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예, 목소리도 크고 엄마 아빠가 어쨌든 이제 만들어주신 목소리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마 환경에 따라 또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가수로 또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또 이제 특별하다고 하고 음색도 뭐 이제 시원시원하다고 하시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트로트를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또 가수가 된 것만큼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1: 네.
0: 민요라면 어떤 민요를 하신 거예요?
1: 뭐 군밤이요 군밤이요 삶은 밤이로구나 군밤 밑에는 삶은 밤 군밤 밑에는 삶은 밤 삶은 밤 밑에는 조각밤 조각밤 밑에는 낙엽이로구나 월사 좋네 하 좋네 하는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삶은 밤 삶은 밤? 아까?
1: 네 군밤 밑에는 삶은 밤 삶은 밤 밑에는 조각밤.
0: 아, 그래요? 조각밤 네. 밑에는
1: 낙엽이로구나.
0: 아, 낙엽?
1: 예, 조각밤 밑에는 낙엽이로구나.
0: 아, 그래요?
1: 예.
0: 아니, 그걸 몇 살 때 부른 거예요?
1: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불렀어요.
0: 아, 초등학교 때부터?
1: 예.
0: 아니, 초등학생이 그런 노래를 갖다 어떻게 좀 이렇게 접했어요?
1: 그 노래에 맞게끔 목소리가 예. 또 그런 노래를 잘 부를 것 같다고 해가지고 예. 선생님들이 항상 시키는 게 군밤 타령만 시켰습니다.
0: 아,
1: 저한테는.
0: 그래요? 예. 군밤이라.
1: 네, 많이 그 반주에 맞춰서 하면은 또 이제 흥이 나고.
0: 아.
1: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많이 고향에서 많이 불러봤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겠네요.
1: 그렇죠. 맨날 군밤 타령만 하면은 그냥 그때는 이제 장미옥이거든요.
0: 아, 예, 그때 장미옥.
1: 예. 오. 제가 본명은 장미옥이고 예. 제가 지금 옥자를 앞으로 구슬옥자를 끌어와서 예. 옥장미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수명이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네. 그래서 본명을 이제 그냥 써먹기 위해서 예. 더 센스 있게 구슬옥자를 앞으로 끌어와서 옥장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센스 있게.
1: 예.
0: 네. 그럼 남녀 같이 배웠어요? 같이 이렇게 같은.
1: 저희는 이제 그 여자들도 많고 남자애들도 많고 해서 따로따로 이제.
0: 아, 따로따로?
1: 예.
0: 아, 같이 반. 이렇게 한 반이 아니고?
1: 예, 한 반이 아니고. 아, 따로 여자 그렇게... 반, 뭐 남자 반, 이렇게.
0: 아,
1: 따로따로.
0: 그런 식으로 했어요?
1: 예.
0: 오, 우리 이쪽에는 초등학교 때는 거의 같잖아요.
1: 그쵸, 그쵸. 오. 근데 지금은, 그니까 예. 저도 중학교 때는 다 이제 합반으로 해서 남녀공학으로 해가지고 다녔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아,
1: 초등학교 때만 이제.
0: 중학교 때는? 그렇구나. 이쪽에서는 예. 중학교 되면 이제 좀 찢어지는데.
1: 거기는 또 다 합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0: 아, 그러시구나.
1: 예.
0: 아, 그랬어요.
1: 그게
0: 아.
1: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0: 거기는 소풍은 어떻게 해요? 소풍 가는 거 있잖아요.
1: 아, 소풍 가는 거는 이제 1년에 봄, 가을 이렇게 갔는데. 아,
0: 네.
1: 예, 학교에서 그때 소풍 갈 때가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0: 아, 예. 소풍 가가지고 어떤 거 주로 하시는 거예요?
1: 소풍 가서 보물 찾기도 하고.
0: 아, 보물 찾기?
1: 예, 보물 찾기 제일 재미있고. 보물 찾기 하고, 그 다음에 오락회 하고.
0: 오락회 하고.
1: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래 자랑 또 하고.
0: 아.
1: 예, 노래 자랑 할 때는 뭐 만담도 하고, 그 다음에 아. 뭐 이제 장기 자랑 또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가서 만담도 했고 할아버지
0: 만담이요?
1: 네.
0: 와, 할아버지 어떤 식으로요?
1: 하면서 뭐 할아버지 역을 하면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그 역을 하면서 어릴 때 막 하하하 여보 뭐 이러면서 막
0: 아,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 역할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할머니 역할 한번 해보니까. 예, 네, 한번 해보세요.
1: 아이고. 놓친네 우리 거기는 놓친네라고 하거든요.
0: 예,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할머니라고도 안 해요.
0: 아, 그 놓친네라 그래요?
1: 예, 그냥 여 놓친 여보 놓친.
0: 아이고 왜 그러시오?
1: 아, 너지, 어, 이거 나한테 그렇게 하면 쓰겄는가?
2: 아이고, 내가 아까 실수를 했단께라.
1: 나한테 잘해야 밥도 맛있게 들어오고 반찬도 맛있게 잘해지는겨.
2: 아, 그랬어. 아, 깜빡했어요.
0: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1: 네, 그러면서 와. 어릴 때 했어요. 그래서.
0: 아, 어릴 때?
1: 어릴 때 하다 보니까 막 폭소가 터지고 막 이제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어. 저는 이제 만담도 많이 했고 또 와. MC도 많이 했고 예, 제가 노래도 했고 아무튼 다방면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정말 끼가 많으셨구나.
1: 저 거기에서 이제 선전대도 예. 단장으로 또 있어가지고 아. 예, 나중에는 선전대 단장으로 한 50명 정도 오. 제가 이제 관리하면서 네. 건축 공연 뭐 이제 그 4월의 봄 예술축전이나 뭐 이제 그 김정일이 아. 이제 탄생일이나 뭐 이럴 때 경축 공연을 제가 다 조직해서 하고
0: 아 이제, 그랬어요? 예. 선전대라면은 이쪽하고는 어떻게
1: 여기...
0: 역할이?
1: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단체로 그러니까 예. 여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술단.
0: 아, 뭐 아 예술단?
1: 예, 연예인 협회.
0: 오.
1: 예, 똑같은 겁니다.
0: 거기는 그냥 선전대라고?
1: 예, 저희는 아. 이제 왜냐면 그 거기는 좀 이렇게 체제가 여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0: 네.
1: 여기는 사랑에 대한 그런 거를 표출을 많이 하지만
0: 네.
1: 그쪽에는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이 찬양하는, 찬양하는 노래 막 아. 예, 그런 막 이렇게 위대하는 그런 막 노래만 해야 되는 오. 거니까 군밤타령도 사실은 네. 원래 불러야 되는 노래는 아닌데 네.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허락한 노래이기 때문에
0: 아.
1: 예, 군밤타령은 이제 허락하에서 아. 그런 노래가 또 나오고
0: 군밤은 색깔이 없으니까
1: 네 맞죠 먹는 네. 거니까
0: 색깔이 참 없어 군밤은
1: 그렇죠 없죠
0: 가시만 있어가지고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어, 그럼 이쯤에서 가수를 네.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0: 옥장미 씨의 곡 두 손 꼭 잡고 들어보겠습니다

0: 옥장미 씨의 곡 두 손 꼭 잡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옥장미 가수는 JM 트롯 가요 봉사의 단체 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출연, KBS1 김태은의 가요뱅크 출연, 전주 KBS 아침마당 출연, 다수의 출연을 많이 하셨고 또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옥장미 씨.
1: 네.
0: 요즘에 활동 많이 하시네요.
1: 아, 네. 지금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지금 많이 출연하고 계시구만. 네. 옥장미 씨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네. 그 뮤직비디오도 찍으셨던데
1: 아, 네네.
0: 어땠어요? 그 찍으니까.
1: 그 한산모시를 네. 그 한산모시 서천에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한산모시 원래 원곡자분이 네. 그 이미란 가수님이세요.
0: 네.
1: 근데 그 이미란 가수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0: 네.
1: 그 한산모시 그런 그 노래를 조금 더 표현을 좀 더 잘해 주셔야 되는데
0: 네.
1: 잘해 주시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한산모시 축제에 좀 초대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0: 네. 네.
1: 제가 이제 우리 정문 선생님께서 정문 작곡가 선생님께서 좀 이제 장미를 통해서
0: 네.
1: 한산모시라는 노래도 알리고 또 서천에 있는 한산모시를 또 전국에 이제 전 세계에 좀 알리고 싶으셔서
0: 네.
1: 네 이렇게 또 장미를 통해서 한번 좀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멋있게 내보내 드리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서천에 계시는 관계자분들께서
0: 네.
1: 보시고
0: 네.
1: 저를 좀 불러주시지 않으실까
0: 아하.
1: 그런 마인드를 해서 제가 네. 돈을 좀 들여가면서
0: 아.
1: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럼 한산모시 네. 그쪽을 이렇게 배경으로 오셔가지고
1: 네, 네 그렇죠.
0: 아 그러시구나. 그런 또 기쁜 뜻이 있었네.
1: 네, 안산모시라는 노래는 참 좋은데
0: 네.
1: 그런 안산모시에 대한 그런 표현을 잘 못해주시다 보니까
0: 네.
1: 좀 우리 정문 선생님께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으셨던 것 같아요. 노래가 너무 좋은데
0: 네.
1: 좋다라고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요.
0: 네.
1: 근데 좀 원곡자님께서 좀 많이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좀
0: 네.
1: 예, 아프시고 또 그러시다 보니까
0: 네.
1: 좀 많이 이제 홍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자를 통해서 어차피 제가 정문 선생님 노래고 하니까 제가 또 홍보해 드려도 네. 또 그분도 또 좋고 저 우리 정문 선생님도 또 좋고 저도 좋고 그래서 또 이제 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한산모시랑 또 두 손 꼭 잡고 엄마의 눈물도 또 같이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와 하여튼 말씀도 잘하시네 그냥 한산모시에서부터 두 손 꼭 잡고
1: 네.
0: 엄마의 눈물까지 그냥 다 토탈 오.
1: 네.
0: 어때요? 그 비디오 이렇게 한번 촬영하니까 어땠어요? 느낌이?
1: 너무 좋았어요.
0: 아,
1: 그러니까 어떻게
0: 게?
1: 보면은 제가 그 고향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 노래를 부를 때마다
0: 이제 네.
1: 한산모시도 이제 가서 보면은 우리 고향집에 온 느낌 그런 느낌도 받았고 또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한산모시라는 노래가 국악풍이더라고요.
0: 네.
1: 제가 또 어릴 때부터 민요를 했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국악 트롯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또 잘 맞고 잘 어울리고 또, 예, 또 한복 입고 또 하다 보니까 조회수도 팡팡 터지더라고요. 네, 조회수도 막 뭐 몇천 개가 막 넘고 하다 보니까
0: 네,
1: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0: 네. 옥장미 씨 이렇게 고향이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1: 너무 좋아요. 강원도 그런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그런 곳이에요.
0: 아 그래요? 그럼 앞에 뭐 이렇게 네, 개울이
1: 냇가.
0: 흐르나요?
1: 네 맞아요.
0: 냇가가 있나요?
1: 네. 막 고기도 많이 잡아먹고 예, 뭐 냇가 청정수라
0: 네.
1: 정말 고기도 깨고 다슬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봄 되면은 뒷동산에
0: 네.
1: 그 뒷동산에
0: 네.
1: 뒷산에 아주 진달래꽃 살구꽃
0: 와,
1: 앵두꽃.
0: 그래서 피부가 좋으신가?
1: 아,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0: 거기 그냥 그 냇가에 흐르는 막 그 깨끗한 네. 물로 그냥 거의 뭐 여름에는 거기서 뭐 세안도 많이 하시고
1: 그렇죠. 우리는 목욕도, 예, 많이,
0: 목욕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1: 예, 여름에
0: 예.
1: 여기처럼 뭐 이런 온천탕 뭐 목욕탕 뭐 이런 데가 없다 보니까
0: 네, 네, 예.
1: 거의 여름에는 개울에 가서 남녀
0: 예.
1: 뭐 다 멀리 조금 떨어져서
0: 예.
1: 그냥 뭐 다 그 개울에 들어가서 몸 담그고
0: 네, 네.
1: 더위를 식히고 막 그랬습니다.
0: 네.
1: 예, 근데 이제 그런 고향에 이제 두 번 다시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0: 네, 네.
1: 마음이 항상 아프고
0: 예. 그러면 거기서 시내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나요?
1: 저희가 원래 평양시 그 중심에서 우리 아빠가 기자였기 때문에 네.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엘리트로 네.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전쟁 때 이제 파편이 위에 그렇게 세 개가 네. 박히는 바람에 아. 건강상이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네. 출판사 기자도 얼마 못 하시고 네. 이제 외쪽으로 이게 외가 쪽으로 저 평양시에서 조금 떨어진 좀 네. 공기 좋은 데 가서 요양을 하라는 차원에서 좀 외가 쪽으로 평양시긴 한데 네. 외가 쪽으로 또 이제 이사 가서 살다 보니까 경치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아. 여기가 여기서 먹고 살고 하는 데는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네.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가 또 오다 보니까 네네. 그때 너무 많이 힘들어서 제가 또 탈북을 하게 돼서 가족을 살린다라고 사실은 떠나온 길인데 이렇게 생리비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네. 예, 이렇게 마음 아픈 상처만 가득히 지금 살고 네. 있습니다.
0: 어쨌든 참 그 좋은 곳에서 옥장미 네. 씨가 막 토양 뭐 물 산세 좋은 데서 계셔가지고 그냥 피부도 좋으시고 기를 많이 받으셔서
1: 아우 감사합니다.
0: 목소리도 그냥 예? 힘있게 나오시고 하시는 것 같아.
1: 아유 감사합니다.
0: 기를 예, 많이 받으신 것 같아.
1: 이쁘게 봐주셔서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0: 그 이렇게 오시면서 옥장미 씨가 아 좀 이쪽에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옥장미 씨 장점 어떤 것 같아요? 한번.
1: 아, 저 장점은요.
0: 어필 좀 하세요. 어필.
1: 아, 저희 장점은 일단 네. 네. 일단 성격이 좋고
0: 성격이
1: 또
0: 좋고.
1: 인상 좋고
0: 인상
1: 아,
0: 좋고
1: 또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거시기 하지만은 네. 얼굴도 예쁘고 네 상대방에서 이쁘다고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은 네. 아 제절로 내가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 일단은 예, 얼굴을 이쁘고 네. 그다음에 목소리 좋고 네. 예, 음색은 허스키한 그런 좀 음색이 이렇게 맑은 음색과 다르게 좀 허스키하니까 좀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노래를 하다 보면
0: 네.
1: 예, 근데 이 목소리를 살려서 뭐 국악풍 트롯 뭐 이런 데서 좀 트롯도 꺾기도 좀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노래 잘한다라고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아 좀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속에서 관계 측에서 좀 많이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와, 지금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보니까
1: 예? 예 성격 좋고
0: 성격 좋고
1: 얼굴 이쁘고
0: 얼굴 이쁘고
1: 피부 좋고
0: 피부 좋고
1: 성격 화끈하고
0: 예, 불러주기만 하면 되네.
1: 예, 아 불러만 주신다면 아 뭐 어디든지 무조건 달려갑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옥장미 씨의 두 번째 곡 네. 엄마 의 눈물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엄마의 눈물. 자나깨나 보고 싶은 어머니 잘 가라 손짓하며 울먹이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사를 알 길 없는 이 딸은 매일매일

0: 옥장미 씨의 곡 엄마의 눈물 잘 들었습니다. 옥장미 씨.
1: 네.
0: 아유, 노래 들으니까 애절하네.
1: 네. 이 노래를 네. 부를 때마다 좀 마음이 울컥합니다.
0: 네. 네. 만약에 엄마를 지금 이렇게 만난다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
1: 제가 제 손으로 맛있는 거 사다가 네. 직접 진수성찬 차려서 정말 대접해 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정말 입합의 고깃국을 한 번도 제 손으로 해드리지 못한 게 가장 이제 가슴에 맺히는 거고, 그게 이제 먹지 못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만 살다 오다 보니까 정말 가장 어려울 때 진짜 우리 엄마 곁에서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고 저거 제가 이제 떠나온 길인데,
0: 네.
1: 다시 두 번 다시 이제 이렇게 못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에 우리 엄마한테 정말 제 가장 큰 소원은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밥, 따뜻한 고깃국, 따뜻한 반찬 해서 정말 제 손으로 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차려드리고 싶은 게 가장 제일 큰 소원입니다.
0: 네. 아마 엄마도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들은 알고 있거든. 자식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옥장미 씨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0: 네. 네. 옥장미 씨, 요즘에 어떤 게 관심이 많아요?
1: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가수다 보니까
0: 네.
1: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가수들이 나오시는 그런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따라 배우고 많이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0: 네.
1: 노래 그 선배님들 노래 하실 때 보면 한 분 한 분 제가 이제 보면서 제스처 어떻게 하는 건지 노래 발성 이게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 건지 그런 거에 제가 많이 관심이 있어서
0: 네.
1: 요즘에는 예전처럼 막 뭐 무슨 그런 드라마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가요 무대나 뭐 미스트롯이나 뭐 한일 그런 가왕이나 뭐 이런 노래 프로그램 같은 거는 제가 다 죄다 찾아서 보면서 좀 많이 이제 배우려고 예, 노력하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0: 아, 직접적으로 노래 프로그램을
1: 관심은 오직 가수분들
0: 예.
1: 예, 유명한 가수님들과 또 노래 제가 관심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정말 노래 딱 꽂히면 아, 저 노래 무조건 제가 바로 배웁니다. 바로
0: 아, 바로요?
1: 예, 바로 배워가지고
0: 예.
1: 예, 많이 불러드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헛개비 우리 진현 그 선배님의 그 노래도
0: 예.
1: 정말 제가 유튜브로 찾아서 제가 많이 듣고 또 진현 선배님 그 가요 무대에서 나오시는 그거 프로그램도 제가 이제 재방송으로 해서
0: 네.
1: 많이 이제 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우 제가 이제 몰랐을 때는 모르고 봤는데
0: 네.
1: 또 이제 알고 나니까 우리
0: 네. 네,
1: 선배님을 많이 또 이제 존경하게 되고 너무 네. 대단하시고 너무 멋지시고 네, 그래서 우리 저 네. 진현 선배님을 이제 알게 된 게 어쩌면 이렇게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고 예 너무 정말 좋게 이제 헛개비라는 노래도 제가 많이 부르고 다닐 겁니다 이제.
0: 아이고 고맙습니다.
1: 예, 너무 감사하고.
0: 예, 예.
1: 근데 듣기만 했고 불러보기는 네, 이제 네. 오늘 처음으로 최초로.
0: 예 한번 불러보시려고.
1: 예.
0: 오늘 최초로.
1: 예 최초로 우리 선배님 노래 이제 원곡자님 앞에서
0: 네.
1: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이게 참 이게 가장 이제 이거 떨리고
0: 네, 네.
1: 긴장되고 많이 이제
0: 네.
1: 그런데 네. 우리 선배님께서 잘.
0: 네
1: 봐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니, 목소리가 또 잘 맞을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0: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또 내용이 엄마의 네. 눈물 아까 방금 하신 노래나
1: 네, 맞아요.
0: 또 이 헛개비 그 어머니 이런 내용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내용 비슷해가지고 잘 맞으실 것 같아요.
1: 이 노래를 제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진짜
0: 네.
1: 불러서 정말 더 멋지게 이 노래가 대박 나서
0: 네.
1: 정말 널리. 예, 해외까지 널리 퍼져서 진짜 우리 선배님
0: 네.
1: 대박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대박나면 내가 뭐 짜장면이라도 사야겠는데.
1: 아, 그 짜장면만 사주시려고요? 아, 더 맛있는 거 사주셔야죠. 대박나면은.
0: 아, 그래요? 맛있는
1: 네,
0: 게 어떤 건데요?
1: 아, 저는 뭐나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0: 네, 네.
1: 아, 그래도, 우리 선배님한테서
0: 네.
1: 밥, 물
0: 네.
1: 사주신다라는 그 말씀만 들어도
0: 네네.
1: 제가 지금 벌써부터 행복해지는데요.
0: 네, 아니 옥장미 씨 좋아하시는 음식 뭐예요?
1: 거의 다 좋아하는데 거의
0: 네.
1: 이제
0: 그 중에서도
1: 제가 그런 찜 종류를 좋아합니다.
0: 아, 찜, 뭐, 아구찜, 예, 아구찜, 멕찜, 찜, 뭐, 명태찜 이런 거.
1: 어, 예, 그런 거. 예,
0: 뭐, 찜을 좋아하시는구나.
1: 예, 닭고기찜, 뭐, 예. 이런 거랑
0: 아,
1: 좋아합니다.
0: 제가 안 잊어버리고, 찜 해놓겠습니다.
1: 아니, 또 해야죠. 대박나게. 예. 아주, 예. 아니, 그리고 이 노래를 제가, 네, 네. 어, 이제 행사도 많이 나가면서, 이제 제가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이제 대한민국 네, 국회에서 네. 이제 결정 나셔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이제 명절로, 아. 이제, 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이제 평일날에는 네.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모이기가 힘들어서 네. 11일날 토요일날 아~ 제가 행사를 가서 노래 부를 때 이제 헛개비 이 노래도 또 제가 이제 만약에 네. 어 이제 부르시게 된다면 네, 네. 이 헛개비라는 노래를 불러서 우리 저기 그 세터민들에게 또 부모에 대한 엄마에 대한 네네. 그런 예, 존경심 또 그리움 이런 네. 걸 또 심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옥장미 씨 어떻게 그냥 사회생활 잘해.
1: 아니 적게 봐주셔서
0: 너무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쪽에.
1: 제가 여기 산 지 이제는 19년 됐습니다.
0: 19년이요?
1: 예.
0: 아 이거 다 예. 파악을 다 하셨구나.
1: 예. 예, 거의 했다고 봐야죠.
0: 아 산지. 거의 했다고 봐야 돼요?
1: 네.
0: 아이고 말씀 더 이쁘게 해주시고 참. 예.
1: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두 번째로 네. 또 이제 왔잖아요 제가 네, 이 방송에 네. 아 이렇게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어, 선배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정말 이 라디오 방송이 널리 퍼져서 정말 대박나고 헛개비라는 노래
0: 네. 네,
1: 대박나고 제 노래도 또 대박나고
0: 네. 네, 서로 처음에 오셨을 때도 좀 마음이 울컥했는데 오늘도 역시 그 엄마의 눈물 들으면 울컥하네요.
1: 네,
0: 항상 마음... 그 노래는 울컥해요. 내가 예, 들을 때마다 느낀데 또 그리고 그때 또 나오셔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또 청취자분들이 옥장미 씨 한번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1: 와 진짜요? 예, 와
0: 좀 우리... 빠르게 모셨어요.
1: 너무너무
0: 벌써 한 2년 됐죠?
1: 그쵸. 1년 조금 안 됐나요? 작년에 8월에 왔죠?
0: 예. 예
1: 아 1년 넘었어요? 와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빠르네요.
0: 예.
1: 아니 근데 우리 예. 저 선배님은 아니 네. 세월이 거꾸로 가나 봐요. 아주 어쩌면 이렇게 더 젊어지시.
0: 아이 목장 씨 오늘 너무나 띄워주는데.
1: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아, 진짜로.
0: 예. 네. 옥장미 씨 앞으로 네. 어, 꿈이 어떤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쪽에 계시면서 꿈이
1: 아, 저는 이제 첫째는 이제 아무래도 건강이 첫째잖아요.
0: 네.
1: 예, 건강하게 어, 제가 그 돈은 딱 술만큼만 벌고
0: 네.
1: 예, 벌면서 어, 이렇게 제가 원하는 지금 가수의 꿈을 어, 이제 많이 이제 널리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어, 시청자분들께서 어, 이렇게 엄마의 눈물과 두 손 꼭 잡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어, 제 꿈은 오로지 제가 남은 인생 즐겁게 사는 목표가 즐겁게 사는 겁니다.
0: 와.
1: 가수로 봉사로 예, 열심히 즐겁게 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 멋집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 아이고 시간 예. 참 빨리 가네요.
0: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어, 일단은 두 번째로 출연하니까 긴장감은 예전보다 처음에 출연할 때보다
0: 네.
1: 긴장감은 없고요. 예, 그래서 더 소통을 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예, 그 첫 번째 참여할 때는 어, 웃지도 않고 그냥 딱딱하게 물어보는 말에만 대꾸하고 막 이렇게
0: 네.
1: 해서 했는데 오늘은 좀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들어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0: 네.
1: 조금 저번에보다는 좀 잘하네 이런 소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참여하면서 어 우리 일단은 우리 진현 선배님 너무 또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어 또 이렇게 어 또 출연하면서 저의 또 진 모습을 또 조금 또 보여드리는 것 같고 예 앞으로도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에 또 더 많이 또 어, 초대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너무 행복했습니다.
0: 네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어, 네. 앞으로는 어, 건강하게 봉사를 많이 하면서 어, 또 조금씩 이제 행사 같은 것도 이제 초대해 주시면 가서 또 이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제가 맡은 바 지금 JM 트럭가요 봉사에 또 어 많은 그런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다음에 또 제가 또 하고 있는 가수 활동 또 많은 곳에서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어 제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옥장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장미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옥장미 씨의 목소리로 친연의 헛개비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옥장미 씨와 함께 했습니다. 한 번만.

안녕하세요. 낭만무지개 크리스탈 심입니다. 어떤 밤에는 단 하나의 불빛만으로도 길을 잃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 그 빛은 등대가 되기도 하고 별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사소한 배려와 친절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히는 불빛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작은 친절은 때론 큰 위로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한 시간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고 마음을 밝혀주는 작은 불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춘밴드의 오늘은 맑은 음악 들으며 낭만무지개 시작합니다.